1절에 11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시리아가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히스기야 통치 14년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은 그의 나이 40세예요. 그러므로 40세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한 도시로 하나님께 바쳤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다가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살려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는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죽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그가 2절에 보시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어느 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르짖고 통곡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자기의 간절함과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절박함과 하나님만이 돕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심하게 통곡하니라. 그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와요.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가 궁중을 아직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경건한 삶의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리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돼요. 물론 시한부 인생이지만 15년이 연장이 돼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 거냐 10도 뒤로 가게 해줄 거냐. 그러자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고. 이 10도 뒤로 가게 표징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다시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기도하여 15년을 연장하고 해시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갑니다. 여러분 10도 뒤로 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은 유다의 멸망이 15년 연장된 것과 똑같아요.
이 시기에는 아하스의 시기입니다. 아하스는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어요. 아하스의 시계는 멸망의 시계입니다. 아하스의 시계는 심판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뒤로 10도 간 거예요. 히스기야도 시한부 인생이고 유다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예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는 40세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 유다의 심판도 15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하게 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그네스 수녀가 그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녀가 인도의 그 지역에 있는 책임자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아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놀라서 네가 고아원을 세우려면 돈이 있냐? 그러자 주머니에서 펜이 3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보이면서 이 돈으로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신부가 그 수녀에게 말합니다. 이 펜이 10원짜리 동전 3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그네스가 말합니다. 압니다. 이 동전 3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전 3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아원은 세워지고 그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5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테레사 수녀라고 부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으십시오. 나의 캘커타를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날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예정까지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시고 당장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취소하게 만드는 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변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져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했습니다. 기도로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기도로 하나님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기도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40편 2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북세미나를 했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자녀의 인생의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기도의 울타리 책을 가지고 저희가 북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친구 그레이그 존슨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간증이 아름다웠어요. 이분이 3남매를 키웠는데 막내가 아들이 그 자폐합니다. 이 자폐아를 키우는 건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코너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이 부모는 삶이 멈춰버리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집안이 지옥처럼 고통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그 기도 서클에 대한 책자를 읽으시고 이분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클 메이커에서 기도의 원을 그리라는 책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약속의 말씀이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아들 코너를 위해서 매일 밤 아이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기를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코너가 이 30개의 약속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고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아이는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밤에만 기도해줬는데 이제 코너는 아침에도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를 하면 따라서 코너 코너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따라하던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코너가 길에서 놀다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소독약을 발라주니까 이 소독약이 너무 독하니까 애가 막 울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애가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4절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엉엉 울면서 소독약 때문에 엉엉 울면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말씀으로 아이가 그 상황을 적용하는 걸 보고 부모가 놀래요. 아직까지 화장실을 못 갑니다. 8살이 됐는데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8살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게 해주십시오.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코너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울고 그걸 설명하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베터슨 목사도 울고 너무 과체중이 돼서 의사가 체중을 빼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폐아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외울 뿐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먹으면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채소를 많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애가 체중을 빼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발끈도 자기가 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아이가 신발끈을 매요.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부모가 대화를 하면 대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코너 그러면 코너 밥 먹어 그럼 밥 먹어 따라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부르면 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삶도 변화시키셔서 부모가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인생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아들처럼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챔피언 클럽 개발 센터를 세워요.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다 무너지니까 클럽 개발 센터를 세우고, 그 아이들 개발 센터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학교까지 세워요. 기도를 통해서 자폐아 아들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모가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찾고, 그들은 자기 아들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에 남은 생애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도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1절까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기도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만도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세계는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721년에서 710년 동안에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있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바벨론 왕을 그 왕좌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6년이 지나서 사르곤 왕이 죽고 BC 734년이 되었을 때 이 브로닥 발라단이 다시 바벨론 왕권을 되찾아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바벨론 왕의 브로닥 발라단의 왕위를 다시 찬탈해버려요.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과 유다가 손을 잡고 반 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겠다는 바벨론의 야심에 히스기야가 손을 내민 거예요.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습니다. EU에 탈퇴한 게 세계 정세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편지 칼럼니스트 조너던 프리들랜드는 그 칼럼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깨어났다고. 이후에 한 국가였던 영국이 아니라 이제는 섬나라 영국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영국이 EU를 탈퇴한 게 세계 경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아무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들이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 사절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벨론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와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왕인가를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두 개의 단어로 히스기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뺏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뺏기게 하시겠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보물과 금은 보석뿐 아니라 무기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아들들, 내 아들들도 전부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자기가 이런 실패를 겪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왕실의 내시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옛날의 히스기야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저주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내 시대에 평안과 진실함이 있으면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놓치지 않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는가를 증언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교만해진 겁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고 바벨론의 환심을 사서 강대국 바벨로니아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와 더불어 전쟁을 통해서 뭔가 그가 원하는 것을 정치적인 성취를 원할 그 얻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부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27절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 부와 영광이 흘러넘쳤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축떼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과 재산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부와 영광과 재산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30절에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가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의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수로예요. 히스기야 수로는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공격을 대비해서 그가 수로를 팠는데 수로의 기도가 길이가 540m입니다. 이게 땅속에 수로를 판 거예요. 양쪽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가운데에서 만나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측량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8개월 만에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여호와가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바벨론 사신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랬을 겁니다. 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했어요? 내가. 나인홀드 니버가 사람의 교만 중에 영적 교만이 정말 무섭다라는. 수원의 한 교회가 교회 속에 10개 교회인가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학교 강당, 학교 건물을 교회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 개의 교회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아이디어가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서 그거 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랬어요. 사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교회가 제가 수원에서 교회 속에 교회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먼저 실험적으로 교회 속에 교회를 세워서 네 개의 담임 목사 세우고 네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했을 때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거꾸로 주일날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공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성공적으로 교회 속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놀랄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칭찬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와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은 정말 다 내려놓고 사는데 어떤 부분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 교만 때문에 판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결국에 교회에서 성추문을 일으키다가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큰딸도 결국에 어려서부터 이 큰딸이 계속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가 나중에는 유부남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났는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가 남편과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요. 둘째 딸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빠져 있다가 당시에 무신론자여 그 쾌락주의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하고 결혼한 사람이 둘째 딸입니다. 러셀 잘 아시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셋째는 아들인데 안티크리스찬 세력하고 휩싸여서 안티크리스찬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선 이론가여 실천가가 막내 아들입니다. 그녀에게 준 하나님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가시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뭐가 뒤엉켜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막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 어디서 막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바벨론 사절단에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질문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테스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번의 대답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물리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가!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다가 나가!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거기에 리드 패스터입니다. 상원의원에서 일하는 하급직 공무원 직원이 죽었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상원의원의 사무실로 쓰는 카우커스 룸을 상원의원들이 빌려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그 카우커스 룸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급직 직원이었던 이 여직원을 위해서 상원의원이 자기들 사무실을 내놓은 겁니다. 그녀가 14년 동안 상원의원 그 건물에서 한 일이 뭐냐면 우편물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을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승진했다 그러면 꽃다발과 기념 메달을 전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인턴들이 일하러 오면 어떻게 일해야 취직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인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적성에 맞게 일자리 일을 봐주고 그리고 어느 부서가 지금 인턴 직원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고 안내를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그녀에게 불편하게 하고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진 게 아니라 그녀는 그런 사람일수록 집에 가서 정성껏 초콜릿 쿠키를 구워다가 그 다음날 그 사람 책상 위에다 넣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그녀가 이 쿠키를 구워서 가져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뭔가 손으로 만들어서 해다 주는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녀가 죽자 상원의원들이 그녀의 시체
뚜껑을 열어놓고 상원들이 나와서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와서 나는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들이 와서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은 그에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눈에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큰 주제별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오른편에 있는 전도를 위한 도구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클릭하시면 여러 주제들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답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유익한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진정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벌과 정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용서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합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진정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과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만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욱 영적으로 단단한 힘을 제공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삼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나무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도 성질이 단단하지만 그러나 산속에서 벌채된 그 나무는 암석이 치솟은 그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굴러떨어지는 동안에 바위와 온갖 나무들과 부딪히면서 강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나무의 분자나 나무결이 마침 이 바이올린 재료에 꼭 알맞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나무로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게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힘든 삶을 선택했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을 그것도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육체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찌들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인격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유혹이다. 이것 때문에 각가지 불행이 인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질병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수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다고 다 이와 같은 육체 욕망과 교만과 욕심이 주는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평안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태만함과 방종과 도피를 가져오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자유함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freedom은요, free from the temptations, all the sins.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모든 욕망과 욕심과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과 명예는 얻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분은 먼저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은 곧 용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오늘날 우리도 결국은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그 주님이 가셨던 용서의 길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자,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는 언제적의 선지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년, 20년, 100년이라 수백 년 전에 태어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본문상으로 보면은 공의로우신 구원자여 그러나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정확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언제적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돌이키실 수 없는 신실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은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뉴질랜드에 헌신적인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자기가 사역한 어느 곳에 가서 성찬 예식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어느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잔을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잔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은 이웃의 족장의 추장이 바로 내 다음 사람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에 모든 시내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첫 만날 때 반드시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힘에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내가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갔었는데 문득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목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예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보다 더 큰 나의 원수가 있을까요? 그 때문에 나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온갖 불편함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며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그의 용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능히 우리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초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서 갑자기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강가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누군가 그들을 강간한 후에 죽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경찰들이 막 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해서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지 못해갖고는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DNA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를 결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죽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수가 무려 4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48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명백한 증거도 있고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는데 그 죄인의, 그 죄수의, 그 범인의 그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여전히 바위같이 굳은 모습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울분이 터지죠. 그런데 그때의 판사가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그들의 생각을 말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 중에 백발의 신사 한 분이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어렵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남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위같이 아주 차갑고 무섭게만 보였던 그 살인마가 그냥 자리에 털부덕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것이지요. 물론 그는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벌과 정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용서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용서를 위한 길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했던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은 이렇게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심으로 사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예,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환호와 찬송을 겨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일 때문에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위해 하게 하신 환호와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을 하듯이 남의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맺힌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래서 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사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를 정죄만 하시고 죽이시고 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도 짓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가 역시 또 지금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짓는 죄까지도 다 예수의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환호하고 칭찬하는 것이지 남의 죄를 지적할 때 환호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공작을 통해서 매장시키는 일에만 사용되게 한다면 우리 여기 주의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죄를 지적받은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가 사회적으로 횡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는 감동스러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만일 우리의 입술이 사회를 파괴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5세의 젊은 목사님이 노루 사냥을 갔는데 사람을 쏴서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죠.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목사님이 목회나 할 것이지 사냥은 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이제 목회직을 사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빨리 나가라. 언론들도 들끓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총을 들고 이런 일, 웃긴 얘기죠. 만약 누구를 쐈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수라장 되겠죠. 한세형이 빨리 나가라 그러겠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풀어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전부가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너무 큰 은혜로 크게 부흥을 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라면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달라스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세계 침례교 총재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용서에도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또한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셋째, 그 용서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치욕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왜냐, 환송하고 환영하고 막 찬송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붙들려갖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을까요? 웨이드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환호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 막 환호하다가도 막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에 환호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에 환호하고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는 여기 없습니다. 절간으로 가세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러나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악한 무리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이와 같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이었죠. 저주가 아닌 영원한 축복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진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그럼에도 그것은 진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은 그를

그 다음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힘들고 또 나는 세상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자비는 거짓 자비이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엄청난 포용적인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 용서를 위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나만을 희생시키고 나의 유익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씻지 못할 죄에 대한 나의 죄악까지도 내가 다 품고 짊어지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남의 허물을 내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이 시간도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은 델마라는 여죄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를 포함해서 무려 4명이나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알고는 그에게 이런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바닷가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죠. 개가 파놓은 작은 구멍도 있고 사람들이 놀면서 파놓은 구멍들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구멍도 생기죠.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한번 파도가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구멍도 남아있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죠? 그로써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벨마가 큰 감격을 느꼈고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살면서 자기가 피해를 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용서는 그와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죄인의 상처받은

0: 영혼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도 우리고 용서를 받은 것도 우리인데 치유를 받는 것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로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 뽑은 카드가 이겁니다. 저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뽑기를 원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협의회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피조세계가 궁극적으로 에임, 겨냥해야 할, 목표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1장 3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결국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그러지 영광 돌릴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that's wrong!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것인 것을 믿는다면요. 그 무엇이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능히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참으로 마땅히 남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삶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맞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보면은 헝겊 조가리로 가리고 있는데 헝겊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괴로우셨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기색을 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잠잠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주님은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이웃을 용서하라.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쳐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지상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오늘 용서하더라도 또다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또 법 없이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 말이죠. 이처럼 큰 오해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9번째 시간. 일본은 조선 예수교를 와해시키는데 무시할 수 없는 공략을 쏟게 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조선 예수교를 와해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이다.
1: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1938년까지 수많은 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실제로 각 교단총회 협조가 있을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 그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
3: 예, 명령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맡겠지?
3: 감남굴 덕세란 자입니다.
2: 덕세? 그녀라면 우리로서도 아주 골치 아픈 자가 아닌가? 그런 자에게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다니.
3: 우리들에게도 골치이기도 하지만 놈들에겐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무당이었던 지혜미가 교회당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통에 사사건건 교회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대가 교회에 찬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2: 그렇다면 그렇긴 하겠구만. 하나, 그런 제가 만약 우리 일본 내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때는 수습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된다.
3: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라면 몰라도 덕세 그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0: 에이, 주인장! 여기 술 한 사발 더 주시라요! 아이고, 이 뭐라고요? 이 구조 많이 들었으니까니, 그만하고 들어가시라요.
1: 뭐, 이가 어디래, 니 뭐라? 내 돈 내고 내가 술을 마시겠다는데, 웬 찬소리요?
0: 아이, 그거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술을 먹으면, 이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한데,
1: 주인장 거저거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러는 기야요? 그래서 술을 더 이상 못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 아유, 거저 내래 이거 먹고 살려고 술을 파는 거이지만 이 예수쟁이들 눈에 벗어나면 이 바닥에서 장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온통 예수쟁이들이라서 이거.
1: 네, 그러면 예수쟁이. 그 술맛 떨어지니까 입 다물라. 만약 놈들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면은 내래 가만두지 않겠소. 알겠네.

0: 내 참말로 찜찜해서 못 살겠대. 아이고야, 뭔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네.
1: 아직도 그 생각이네. 그저 남 생각 그만하고 님자일이나 신경 쓰라고. 님자일이나
0: 보소, 우리 이 일이 그만 생각할 일인겨. 아이, 떡새 그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린겨. 내는 그 자가 장바닥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짓을 아니 내는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내서 막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1: 아이야, 그 일을 하다 어딜 가네. 누가 옆에 있네요.

0: 그러니까니 덕세가 외놈들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거구만기래.
1: 아이 응?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영접을 받더라 말입니다.
0: 영접? 그럼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2: 너무 길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라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니. 외놈들도 덕수의 그자 때문에 여간 골머리를 썩은 거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자를 구스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저 구린 냄새가 납니다.
1: 아이 쥐도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통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런다는 것은 그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2: 아무리 이래도 그렇지 그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예요.

0: 놈이 우리말에 따라줄 것인가가 관건인데 아무리 이의제이라고 하지만 우리 편에 서줄 오랜킨 놈이 여간 믿업지가 않았소.
1: 이 제의를 하려면 믿업지 못한 오랑캐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오면 지금쯤 우리 마을에 따를 준비로 다 했을 겁니다.
0: 자네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린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이 되는데, 응?

어저 이걸 오케 하디. 외놈들 말을 따라야 하는 모이네.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를 죽인 교회당을 가만 놔둬야 하는 거이네. 그래도 교회당 놈들이 내 어머니를 죽이긴 했어도 이거이 같은 민족인데 내 외놈들 말을 듣고 그 자들을 괴롭히는 거이. 아니야 아니야, 놈들이 내 어머니를 오케 죽였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그 자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이야. 그것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리. 내 당장 그놈들을. 아니디. 하지만 그렇다고 외놈들 때문에 그 자들에게 그런다는 거는. 아니야, 이건 내래 외놈들의 말을 듣는 거이 아니라 내 오만이의 원수를 갚는 거이야. 암, 내 오만이의 원수를 갚는 거이고 말고.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요청하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죠. 군중들의 기대에 찬 함성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BBN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 사역자와 함께 1대1 상담으로 채팅을 하며 여러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장 4절 이하에 보면 괴로운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것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잠잠히 반성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다윗은 이와 같은 평화의 방법을 말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말로 그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 바랍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0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2: 제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어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다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1: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3: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끄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우리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력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라.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20장에서 2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그리낌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BBN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네줄 수 있는 작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받으실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7절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머리를 쌌던 수건. 이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떨어져 본래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맥에서 사용된 세 개의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것들 모두는 보고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서 요한이 구풀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6절에서 베드로가 들어와 보았다라는 단어는 극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데아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8절에서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보기도 전에 알고 믿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말씀을 했지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구약으로 돌아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전등으로서의 신약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구약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신약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성경은 읽지만 여전히 어떤 성경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한 페이지를 읽고 그때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문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맥을 연구하고 반복해서 읽을 때에 좀 더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경험은 우리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요. 예를 들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썼을 때 그는 경험적으로부터 목자이신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확실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최초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승천 전에 11번 그리고 승천 후에 3번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문맥 속에서 묘사되지 않은 다른 나타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은 모든 상황을 위해 좋은 답변이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으며 일찍부터 그를 찾았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야 말이 빨리 전달되지 않느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자들이 좀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또 자주 하니까 또 뭐 다른 무엇보다도 참지 못하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야 그 말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일 것이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겁니까? 그가 사랑했어요. 찾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죠. 11절로 15절까지 좀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할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마리아는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가랴의 경우처럼 불신앙은 장님이며 불신앙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지만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 때의 그 신령한 몸은 언제나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커서 그녀가 주님이신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매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그녀가 두 천사를 보았지만 이것은 그다지 그녀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답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믿음의 어떤 증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죽으신 그 상태이며 마리아가 이유를 생각해낸 것은 고작 시체가 도중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보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주님께서 더디 오시게 되어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 간다면 우리의 몸은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 마리아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만지다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다 라는 의미의 합토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게 다를까요? 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분께 매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버지께 올라가셨던 것이 분명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피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 피는 여러분과 즉 저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는 그 피는 영원토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던 평화를 증거하는 것으로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관계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주님께서는 삼위 중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구별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이 흩어졌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그들은 다시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방 안에서 숨어있었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말은 사실상 그들이 문을 잠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적인 사람들을 만지실 때 메시지는 언제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두려워 말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몸은 물리적인 우주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셨다 해도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찔리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몸에도 자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몸에 있는 자국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자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에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흠이나 상처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이것은 영원히 이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의 평강과 이때 평강은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19절에서 이것은 구속의 평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었어요. 구원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묘사된 평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원의 안식, 구원의 평강입니다.
또 다른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묘사된 평강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분의 기도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강의 역사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만일 그들이 구한다면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를 들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구하는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의 선물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그 후에 그는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거듭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오직 또 다른 한 곳에 나타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내쉬며 생명의 그 숨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들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셨으며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날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마음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많은 돈 소용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돈이 있다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때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또는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또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까요? 예, 디도를 만나야 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편안이 없었다고, 편치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지요. 그런데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정말 아들처럼 끔찍이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조금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 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인데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우체통에 바로 넣든가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주로 인편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야지 편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반응이 어떤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나기로 한 티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고린도교회, 안 그래도 고린도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은데, 고민이 많은데 거기다가 티도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혹시 티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 친구가 혹시 강도라도 만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일면서 그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고 하면 트로아에서 천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왜 마게도냐로 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티도를 만나야 하는데 티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면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오늘날 마게도냐 그 나라 위치라기보다는 그리스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이죠.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텐데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너무나 그 마음속에 근심이 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잠깐 뒤로 미루고 마게도냐로 티도를 찾아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이 글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감지되십니까? 앞에서는 티도에 대한 근심이 가득한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이 달라진 분위기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 말씀까지 그 이제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 7장 5절에 가서 마게도냐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와서 사도 바울이 티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티도를 만났어요. 그 티도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듣고 그리고 이 티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근심에 대해서 자기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꿨느냐 하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글을 쓰다가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싹 바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괜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바꿀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실 때가 있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근심하시겠습니까? 계속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까? 티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왜 티도를 지금 찾아야 하는 거예요? 티도를 찾아야지, 티도를 만나야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을 때는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인은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화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 잃는 거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뭐 조금만 시간이 가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근심을 만날 때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느냐? 계속 근심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라. 근심이 있어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근심이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 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죠. 로마가 여러 곳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고 이제 영토를 넓혀갔는데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조용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선 행진을 하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이제 대단하게 군인들 군사들 이끌고 이제 로마 장군이 로마 시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길가에 있는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서 환호를 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로마의 그 개선 행진은 아주 유명하죠. 로마에 가면 지금도 우리 개선문 뭐 이런 거 로마의 유적지 가면 개선문이라든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승전비라든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긴 분은 그리스도시고 대장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개선 행렬에 이제 나도 포함 주시고 우리도 포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2: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넉넉히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개선 행렬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긴 자라는 것.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긴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긴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갔습니다. 사탄이 죄지으라 그러면 죄짓고 하여간 사탄의 노리개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케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각자 그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는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담배 냄새가 나죠. 담배 냄새.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냄새를 한번 쓱 맡아보면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인지 안 피우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목욕을 하고 오셔도 제가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인지 안 피시는 분인지 이 냄새가 나요. 양치하고 목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마신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나온 사람에게는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죠. 사기꾼에게서는 사기꾼 냄새가 나고 딱 보면 사기꾼 냄새가 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사기꾼 냄새가 나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돈 냄새가 좀 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냄새 맡아보세요. 혹시 돈 냄새 좀 나는지. 돈 냄새가 나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만 딱 봐도 예수쟁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완전히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금방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냄새가 지금 나고 있을까요? 무슨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냄새 혹시 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냄새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3: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적인 냄새는 풍기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풍겨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까요? 15절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또 뺀질거리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많은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천지라든가 뭐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런 이단들. 모든 이단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나의 어떤 나름대로 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여간 이단들이 더 기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왜곡시키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선조가 세워놓은 지계석,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땅의 경계를 정할 때 이제 돌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돌부터 저 돌까지는 뭐 우리 땅, 여기는 니네 땅, 이러면서 돌 가지고, 돌의 경계석을 가지고 이제 그걸 땅의 경계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경계석을 살짝 옮겨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요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근데 이단들 뿐 아니라 정통 교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베풀고 침례를 베푸는데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침례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잘못해서 세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경계석이 옮겨진 것입니다. 경계석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변경시켜가지고 침례 안 주고 세례를 준다 이거죠.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행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닦고 성경을 읽어봐도 유아 세례 베풀라는 말씀이 없어요. 또 유아에게 세례든 뭐 침례든 뭐 베풀었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법대로 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교리를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령이 편하지 못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근심이 있어도 감사하고 마음이 편치 못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근심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 계속 근심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영적인 사명,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간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도바울의 근심도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사도바울이 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다섯을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매주 주일이 되면 꼭꼭 5센트의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집사님한테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때 당시 이 장로님은 이불식을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5센트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장로님이 말하기를 그 여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대신할 테니 그 집사님을 불러서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왜 우십니까? 라고 묻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 바칠 때에는 더할 수 없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과 목사님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친다라고 할 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십니까?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BN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BBN 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작정 헌금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한국어 방송의 링크나 배너를 올리는 일로도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에서 평생 다녔던 거예요. 뽀록이 나지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고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평생 우아하게 고상하게 종력맞는 목사님, 종력맞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모두가 칭찬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죄를 몰랐어요. 종교로 포장은 했지만 자기 죄를 몰랐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사도 100년 안에 다 헤어질 건데, 영원히 헤어질 건데 있을 때 좀 잘해줍시다. 있을 때 잘해. 구애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왜 붙여줬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왜 붙여줬을까요? 우리의 죄를 아는 일에 가족만큼 우리의 죄를 잘 아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 모르시죠? 겉으로 보니까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사치만 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암 안 걸리고 나면 못 살걸요? 얼마나 대책 없이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뽀록 내기 위해서 가족을 붙여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에 허운석 선교사 그 말씀 하셨잖아요. 뽀록이 나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남편과 아내 안 하면 몰라요. 부모 자식이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다 뽀록 나져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더딥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 부활의 체험 이건 열매가 우리 안에 담겨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뽀록 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참 부끄럽고 황당스러운 일들이 터지는 일들은요. 이야, 이러함으로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이러함으로 이런 것도 뽀록 나야 돼요. 폰은 끄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폰 못 끊을 것 같으면 이러다 오지 마십시오. 1시간 폰 못 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사업해도 그것 때문에 1시간 예배 삶 속에서 만약에 그 폰 1시간 못 끊을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괜히 오늘 좋은 예로 사용되니까 내 이름 말 안 할게요. 잊어버리고 왔죠. 1시간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1시간 그거 못 끊었겠어요? 뭐 잊어버리고 막 못 끊는 경우가 거의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나 중간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 만약에 1시간 못 끊을 정도, 물론 1시간 좀 더 걸리시다면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사업하세요. 그 1시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본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이때 이럴 때 기회잖아요. 이럴 때.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이요.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 천년 만에 다윗이, 신은 2000년 만에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땅을 회복을 해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회복을 기다리세요? 메시아가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주시기로 원했잖아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뭘 바라보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의 날.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부활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날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평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복음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요? 보세요. 부활하고 나면 다시 뭐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사람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 여기서는 좀 표현을 달아죠.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희한하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뭐요? 살아있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는 자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약속 밖의 사람도 살아있는 자예요. 이 참 관계가 이상한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시는데 하니 그러니까 서기관 중 어떤 사람 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부활의 이야기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서기관 어떤 사람은 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물을 수 없어요. 서기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아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이걸 제가 언약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는 그 사람 지금 어때요? 죽은 자예요? 살은 자예요? 살아있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어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자 그러면 언약 밖의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나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언약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자예요. 그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거고 죽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사서에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자. 그럼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로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생명 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는 거예요.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요? 죽은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부활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출애굽 3장 6절 그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무슨 해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아까 이미 앞에서 보았죠? 살아난 자는 다시 뭐가 없다고요? 죽을 수가 없다. 누가 보면 20장에 봤잖아요. 살아난 자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제는 모든 희망이 끝난 곳이 지옥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이 영원토록 살아보세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 경쟁하고 생명 없이 사는 이 세상적인 삶이 영원히 계속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고통 없어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다고 그랬어요? 모든 희망은 끝났다. 모든 희망은 끝났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게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복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아들에게 그 근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거늘. 이건 언제 계세요? 부활의 때에. 부활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물로.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 위해서 평생 다녔던 거예요. 뽀록이 나지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고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평생 우아하게 고상하게 종력맞는 목사님, 종력맞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모두가 칭찬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죄를 몰랐어요. 종교로 포장은 했지만 자기 죄를 몰랐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는데 정말 존경받는 저 장로회나 큰 교회 존경받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들은 저 미국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물었죠. 권사님, 권사님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십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말씀드렸죠. 권사님,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권사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4년? 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어요. 왜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죄들이 뽀록나니까. 내 안에 자존심 무너지니까. 우아하고 멋있고 고상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럼 명절에 고향 갈 때 폼나게 가요? 쭈글스럽게 가요? 쭈글스럽게 간다는 말이 뭐 아실 거예요. 뭐 경상도 표준말로 아는 사람 아는 거니까. 폼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용돈 팍팍 주고 싶었어요. 천국은요. 그렇게 하면 못 가요. 천국은 자기 폼 내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그 피로 덧 입고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의 생명이 당기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좀 고쳐주시러 오십시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갔어요. 4일 지나서 갔어요. 4일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일 지나서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자면 뭐 일어나겠죠. 자는 게 아니라 뭐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빨리 뛰어나왔죠. 예수님 왜 사람 보냈는데 왜 빨리 안 와가지고 우리 아빠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평소에 사랑받던 가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늦게 왔다고, 자기 오빠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원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알아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것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못 믿었지만 누구를 믿어요? 마르다 마리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까 제가 요모 5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요. 자, 그런데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서 냄새가 나요. 4일 동안 지나서. 예수님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니까요. 예수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르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며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나사로 되게 사랑했나 보다. 마르다 말에 되게 사랑했나 보다. 근데 나사로 죽어버렸으니까, 봐라, 예수도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울었어요?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사로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지금도 부르면 살아서 나온다. 근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인 줄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예수 우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게 울 일이에요? 예수의 생명 안에 없는 것을 인하여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걸 마르다 마리아도 몰랐, 그 사랑받던 마르다 마리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해서 오해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며 그 죽었더니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오빠, 사랑 오빠, 가족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오빠 병들었는데 예수님 빨리 왔다면 병 안 들었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도 뭘로 보여?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 우리 집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마르다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여러분들의 큰일이 닥치면 마르다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럼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돌로 옮기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 했나 하시니 또 이걸 가지고 믿으면 된다고 믿음 형통론 영광 보다 그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마르다 마리아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안식에 들어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단잠을 자는데 깨우면 신기해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신기해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 때문에 단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고 나오니까 나사로가 신기해 나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다시 죽어버렸어요. 나사로 말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 안에서 뭐다?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거 증거하고 또 죽었잖아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보세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무리를 위하면 곧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죽어서 냄새 나는 자가 귀에 이거 뭐 달팽이 광에는 살아 있었을까요? 고막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부르니 수족으로 벤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나사로만 불러낸 거예요. 모르셨어요 아직? 그냥 예수님 나오라 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나사로만 살려낸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이야, 진짜 명절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명절에 교통사고 나서요, 갓길에 대놨다가 교통사고 출동한 사람, 그 보험사 출동한 사람인데 갓길에 대다 치여서 두 명 죽었다고 오늘 아침 뉴스 나왔어요. 명절에 고향 갔다 오다가 또는 고향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갓길에 돼 있었는데 뒤에 차고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죽은 자 가운데 진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지금 어디 들어가세요? 진짜 명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명절 안에 갔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반응 내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것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논정.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엿새 후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이미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열두 제자 다 안 보여주셨어요?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다 안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서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건 사도 요한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봤어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800년 전의 사람. 근데 모세는요, 약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부활의 영광의 세계예요. 그 변화산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변화산이 잠시 무슨 세계로 바뀐 거예요? 무시 세계로. 부활의 영광에서 잠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세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가 없어도 괜찮다? 초막이 없어도 괜찮다. 이 순간에 마누라 생각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애들 생각은요? 장모님이 지금 아파 있거든요. 저 밑에. 장모님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잊은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 이혼한 사람 그러면 어느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두 분 결혼한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첫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을 이들은 아직도 몸의 부활을 입지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영광을 잠시 보는 그 목격자 증인으로 참여한 것뿐이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 산 아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그건 천국에 가면 우리도 알아볼 거예요. 자, 저거 모세고 저거 베드로구나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혈육의 관계, 너는 전에 내 마누라였고 너는 내 남편이었고 너는 내 자식이고 그런 기억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돼요. 나면 안 돼요. 다른 차원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부활의 영광을 자기들은 아직 몸의 부활을 못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증인으로 부른받아 거기서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습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우리는 초막 없어도 괜찮아요. 세 분에서 초막 치어들게. 그 예수께서 너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 증거하고 사라져요? 예수님 증거 사라지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뭐요?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부활의 영광의 세계가 어떠하면 아직도 말하지 말라. 아직도 때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부활 안에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다는 것은 사람의 약속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사람 죽어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영원히 죽기 아니라 우리는 안 죽어요.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은요,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는 거고, 그때 시간 공간이 끊어지는 거죠. 시간 공간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든지, 역사 속에 2000년, 뭐, 1000년 뒤에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 일어날 때에, 홀련히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고, 그 놀라운 부활의 때가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현재의 형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과 생명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활의 그 영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뭐 했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마치고 5분 뒤에 다 사라져요. 아직도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세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니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남은 사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이 부활의 세계를 잠시나마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듣는 중에도 우리는요, 야,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의 날, 부활의 때를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게 된다면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그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부활과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맛보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체험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에 가거나 직장 또는 결혼 등으로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어디에서나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대화를 나누듯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저희 BBN 방송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방송의 프로그램과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페이스북에서 오늘 친구로 맺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론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시사 만화를 통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의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했죠. 그 목적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 엄마, 절 실직했어요.
2: 아니, 어떻게 된 일이니?
1: 대기업 조직에선 저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다룰 줄 모르나 봐요.
2: 정말?
1: 제 말은 법인회사 조직체계는 그 누구도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를 보호하고 자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말을 가려서 해야만 해요.
2: 사람은 다 인생에 적응하며 살아야 해, 론.
1: 전 그거 정말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대해요. 사람을 한 명의 인격으로 대해서가 아니고요. 아주 교활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거든요. 전 그런 게임에서 잘 해내지 못하고요.
2: 엄마 생각엔 네가 좀 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론.
1: 아니요. 저 그 일 완전히 끝냈어요, 엄마. 캔자스 시티로 갈 거예요.
2: 왜 하필 캔자스 시티에?
1: 그곳에 신문 시사 만화 연합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신문사 시사 만화계에 들어갈 거예요.
0: 인생은 항상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길을 돌아가는 것과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론 휠러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제 인생의 그 시점에서 전 그 줄의 끝에도 채 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1년도 채 못되어 찾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세 곳의 중요한 일자리를 잃은 것을 포함해서 잇따르는 좌절감으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자아와 제 꿈 그리고 시사 만화계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쨌든 저의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명백히 드러났답니다.
2: 여보, 당신 이거 봤어요?
3: 아니, 그게 뭔데?
2: 우리 론이 교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 내가 예배 시간에 아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연필과 종이를 줬더니 글쎄. 아유, 얘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3: 귀엽네.
2: 론 나이치고 아주 잘한 거죠. 우리 론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3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고 우리 가족은 제가 6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할 때까지 줄곧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2: 로니, 이리 좀 와봐라. 네 그림이 신문에 실렸어. 보이니?
1: 멋진데요?
2: 여기 기사에 네가 우주를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철사 조각 작품에 대해 써 있는 거. 이것 좀 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 기사를 오려서 보관해 놓을게. 네 또래 남자 아이들 중에 자기 작품을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 걸 수 있는 아이는 흔치 않아. 너희 학교나 네 친구들에게도 아주 영예스러운 일일 거야.
1: 그렇게 인정받는 일은 제 삶에서 자부심을 더 높이 올려주었죠. 아버지는 풍자 만화를 향한 저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는 못하시는 듯 보여도 늘 저를 격려해 주셨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림 혹은 조각 그 어떤 것을 그리든 상관없이 저의 미술 작품에 큰 감동을 받으셨죠. 우린 제 나이 13살 때까지 항상 교회에 갔습니다.
2: 오늘 아침에는 교회 안 갈 거야, 로니.
1: 안 가다뇨?
3: 다시는 그 교회에 안 가기로 했어.
1: 왜요, 아빠?
2: 교회가 분열된 이후로 그곳이 별로 편치가 않기 때문이지. 일부 사람들이 목사님을 공정하게 대해드리지 않았거든.
1: 그럼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도 안 갈 거예요?
2: 우린 위선자가 되어 특별 절기에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가 않아.
3: 종교란 내면에 있는 거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굳이 교회에 갈 필요는 없어.
1: 전 교회 가는 걸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미술적 재능, 곧 제 자신을 더 숭배했기 때문이죠. 16살 땐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 용기를 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죠. 그리고 그 아이를 정식 발렌타인데이 댄스 파티에 초대했죠.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제가 여자아이를 사귀기에는 너무 어리며 파티 후 저녁 식사에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구려 햄버거 가게로 그녀를 데리고 갔죠. 다음날 학교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4: 로는 스크루지 영감이야. 생글쎄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자기 여자친구를 햄버거 가게에 데리고 간대. 어떻게 된 거야 넌? 돈이 없었어? 아니면 원래 매너가 없는 애였니? 전혀 차이가 없잖아. 안 그래? 야, 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싸구려일 수가 있냐? 어?
1: 전 아이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이 딱 두 범주로 나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아이들, 혹은 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었죠. 중간지대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축구팀 친구들, 미술팀 친구들, 이웃 친구들과 두뇌가 명석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5: 네가 수학코스에서 1등 했다는 소식 들었어?
1: 그래, 맞아서.
5: 그럼 넌 어느 대학에 갈 거야, 넌?
1: 네브래스카 대학.
5: 의대?
1: 아니.
5: 그럼 공대?
1: 아니, 보험 계리야. 난 수학이 정말 좋고 그건 좋은 직업이잖아.
5: 론, 너 너무 네 자신을 값싸게 파는 거 아니야? 목표를 크게 가져. 나처럼 아이비리그나 의대에 가.
1: 됐어. 난 비위가 너무 약해서 의대는 안 돼. 그리고 공대는 너무 지루해.
5: 설마 장래 시사 만화가가 될 계획은 아니지? 응?
1: 만화가로 대성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5: 넌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애야. 카라테를 배워, 론. 그걸 배우면 좀 더 경쟁적인 사람이 될 거야.
1: 난 차라리 축구가 더 좋은데 그게 더 경쟁적이야.
5: 너도 알겠지만, 론, 우리는 우리 학교의 대부분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이잖아. 난 그저 음악이나 듣고 여자애들이나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애들이 불쌍해 보여.
1: 전 우리 학급에서 상위 10%에 드는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링컨시에 있는 네브래스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학년 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한 선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몇 번 성경 공부에 참석했죠.
6: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1: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6: 바로 그게 문제야.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봐. 거기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 너무 강하네요. 하지만 그 말엔 동의해요.
6: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뭐 기타 등등이라고 말씀하셨어.
1: 기타 등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6: 아니, 그냥 내가 한 말이야. 하지만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 생명에 관한 문제네요.
6: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1: 그와 동시에 저는 무신론자 영어과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저에게 전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저의 창조적인 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세상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되돌아보도록 해주고 만화에 쓰는 코믹한 글을 쓰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교수는 말로써 하나님을 경멸했지만 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 그와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기를 중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6: 요즘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못 봐서 네가 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1: 전 잘 지내요. 그냥 좀 바빴어요. 그게 다예요. 뭐 축구 연습에 뭐 수업에.
6: 예수님의 시선을 잃지 마. 그분은 네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위해 너를 창조하셨어. 나도 예전엔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죽었을지도 몰라.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 론. 그분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사실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 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6: 정말?
1: 네.
6: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네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 대학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 예, 저도 알아요.
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 내일 수학시험이 있어서요.
6: 널 위해 기도할게, 론.
1: 전 예수님에 관해 대화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불편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축구가 훨씬 중요했고 대학 축구 프로그램은 저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죠. 대학 3학년 무렵 얼굴에 난 여드름이 말끔히 사라졌고 전 남학생 클럽에 가입했으며 대학 생활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7: 야, 론. 야, 너 이제 안경 안 쓰네?
1: 범생이 같은 모습이 사라졌지? 컨택트 렌즈를 착용했어.
7: 야,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 너 요즘도 여전히 만화 그리고 있는 것 같던데?
1: 맞아. 난 시사 만화가 너무 좋아.
7: 그럼 스태프 만화가로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넌 재능이 있잖아.
1: 그렇게 생각해?
7: 아이, 물론이지. 돈은 많지 않지만 일주일에 나흘, 오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돼. 그럼 여전히 넌 공부할 시간도 확보하고.
1: 예, 나 정말 만화 작업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2학기 때 학교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 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캠퍼스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강의실 칠판마다 누군가가 조 씨가 옵니다 라고 써놓았죠. 그래서 저는 그 글 끝에 한 만화적인 등장인물을 그려서 글을 올리는 글을 썼습니다. 무신론자였던 편집자는 그 한 컷짜리 만화를 매우 좋아했고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만화를 하나씩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랠프는 하루아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캠퍼스에 2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랠프라는 이름으로 저를 알게 되었답니다.
2: 그래. 랠프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도 그 친구와 함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니?
1: 파문을 일으키다 못해 거의 익살 지경이었어요, 엄마.
2: 무슨 일 있었어?
1: 전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아프리칸 미국인 축구 선수에 관한 시사 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신문사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지 뭐예요. 한 여학생은 저에게 소리를 다 질렀어요.
2: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1: 사과했죠. 하지만 정말 낙심됐어요.
2: 신중함은 언제나 필요한 거야. 아무리 유머라 할지라도.
1: 그들 중 한 명이 자기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제 유머 타입이 소수자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압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그들에 대해 어떤 것을 써야 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하지 말아요. 언제나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만 써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2: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구나.
1: 예,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전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전 너무도 순진해서 마음만 먹으면 시사 만화의 세계로 뛰어들고 제 만화의 주인공인 랠프를 들고 캔자스 시티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사만화는 괜찮지만 우리 캠퍼스 밖의 청중들을 감동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서 인생 경험을 더 쌓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밤 축구 연습을 마치고 친구들이 지역 선술집에서 여자들 몇 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8: 야, 너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빨간색 음료는 뭐냐? 꼭 펀치같이 보이는데?
7: 샹그리아라는 칵테일이야. 한번 마셔봐.
8: 뭐 술처럼 쓰진 않네. 나도 한잔 마실래?
7: 야, 드디어 네가 제트기에 탑승할 때가 됐구나, 로.
8: 이젠 21살이니까 합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돼.
1: 전 또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그 저는 바보처럼 행동했죠. 제 친구들은 드디어 론 필러가 술에 취했다며 박장대소하며 좋아했습니다. 일단 한번 그 장벽이 무너지자 다른 장벽들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과 짧고도 의미 없이 시시덕거리는 것에서 마리화나 흡연에 이르기까지요.
7: 이 마리화나는 절대로 술보다 더 해로운 게 아니야.
1: 나한텐 해롭던데.
7: 어째서? 분명 더 재밌는 만화를 그릴 수 있을 텐데.
1: 아니, 집중을 못하겠어. 지필을 하려면 집중이 필요한데 마리화나를 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이 안 돼.
7: 하지만 네가 그리는 캐릭터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1: 나 요즘 자신감이 1인치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 더 이상은 무엇이 진리인지도 확신이 안 가.
7: 그렇다면 교회에 가봐.
1: 두어 번 가봤다. 그런데 교회 의자는 딱딱하고 음악은 지루해. 게다가 설교는 한마디 기억을 못하겠고. 요점이 뭔지.
7: 야, 넌 정말 만성적인 불평시구나.
1: 맞아. 그리고 렐프는 내 분신이야. 렐프의 아이디어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냐.
7: 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면이 있어.
1: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것도 내면의 텅 빈 느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랜 고등학교 친구 아서와 함께 레이니어 산 등반 훈련을 받았죠.
5: 네가 그 상을 받았구나, 론. 그럼 네가 그 남학생회에 했던 칭찬받을 만한 봉사 내용은 뭐였어?
8: 남학생의 임명부에 표지를 장식할 그림을 그려준 거지.
5: 그게 다야?
8: 난 그 상 받을 자격이 없어.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고 그 상은 렐프가 받은 거야.
5: 꼭 네 만화 기술이 다 달아난 것처럼 들리는구나.
8: 달아나 버리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그 기술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5: 다른 직업에 대한 전망은 있어?
8: 경영대학 학장님이 내 만화의 열렬한 팬이셔. 그분이 내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내 창의성을 강조하는 자기소개서까지도 써주셨는걸. 게다가 내 이력서와 자격증명서를 포춘지가 선정한 상위 500회사 중에서 100곳에 보내주기까지 하셨어.
5: 나 같으면 당장 심장수술을 하는 편을 택하겠어. 난 거대 기업체에선 일하고 싶은 재질이 아니라서.
8: 내가 시사 만화를 그릴 수 있는 한 어디서 일하게 되든 그건 문제가 안 돼.
1: 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로프와 아이젠 사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린 산과 맞붙어 싸우고는 1200피트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첫째 날 밤을 보냈답니다. 고도가 높아 저녁 식사를 만들 물을 끓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젤리로 된 음료를 마시고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잠을 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지만 다음날 우리는 강한 눈보라 때문에 정상에 갈 수 없었습니다.
8: 아버지, 저예요. 저희 산에서 내려왔어요.
9: 정상에 놀러 갔니?
8: 아니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요. 1200피트까지 올라간 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전 아니에요. 그들은 산을 정복하고 싶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3: 난 내 편이야, 롬. 그건 그렇고 경영대학 학장님이 전화하셨더라. 주요 기업체에서 너를 면접할 일정을 잡아놓으셨대. 이제 정말로 올라가야 할 산이 생겼구나.
8: 학장님의 영향과 저를 향한 기대 덕분에 법인 회사에 취직했지만 전 거대 회사의 조직 체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못 되어 저는 해고됐죠. 전 여전히 마리화나를 하고 있었고 시험 삼아서 점성술 같은 신비주의 종교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좀 더 과대망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루하루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활동들로 채우고 계신가요?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는 증거는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증거입니다. 진화론의 생명의 역사에 따르면 공룡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발을 딛기 전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6일 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인간과 공룡이 동시에 이 지구상을 거느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진화론의 역사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의 화석이 공룡의 것과 같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자들은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과학 잡지에 기술된 거대한 화석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진화론 교과서들이 분명한 이 이유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층은 미국 동남부의 18인치 두께의 인산염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는 65%가 인산염인데 이는 죽은 동물들의 뼈들이 주성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축적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축적이 적어도 에버글레이드만큼이나 큽니다. 이 지층에서 진화론자들이 말하기를 서로 함께 살 수 없었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뼈들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뼈들과 하드로그로스 뼈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세대들이 오리 부리를 가진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 이 지구상을 거니는 것을 보았을까? 성경에 따르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질학이 성경을 마침내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미국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곳의 한 묘지에 용서받았음이라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의 글은 간단하고 아무런 수식 어구도 없습니다. 출생일, 사망일, 비문도 없습니다. 이름과 용서받았음이라는 단어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느 비석에나 새겨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당신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실천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유는 그것을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주인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학의 성경 하나님에서 만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도시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기차에 올라탔는데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기차에서 내려 올바른 기차로 갈아탈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참된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여 자기 방법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너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동생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는 자기 방법대로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아벨의 혼과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갔지만 그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미래의 그날까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은 반항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서 성을 쌓았어요. 가인과 그의 아내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손자들이 처음으로 쇠로 된 도구와 악기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0: 아담이 처음 범죄한 이후 10세대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 대해 가슴 아픈 평가를 하셨어요.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3층으로 된 이 넓은 배는 길이가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여서 모든 동물들 한 쌍씩과 속죄죄를 위한 동물들이 일곱 쌍씩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방주에는 환기 구조와 커다란 문이 하나 있어야 했어요. 한 세기 동안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놀릴 뿐이었어요. 마침내 방주가 준비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양식을 채워 넣었어요. 하나님은 동물, 파충류, 곤충과 새를 데려오셨어요.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수많은 칸에 자리를 잡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안전한 장소에 들어온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성난 구름이 지구를 감쌌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은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재해였어요. 방주 안에서 보호받은 8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이 진리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질학과 화석 기록들은 성경의 기록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하라에서 히말라야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과 산맥에서 바다 생물 화석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다니엘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우화적으로 그린 그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철로 역정을 각색한 뮤지컬 순례자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는데 그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의 역을 맡은 배우는 공연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무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분은 흰 옷을 입고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품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왕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은 왕이 하는 일의 결과만 볼 뿐이고 직접 그 왕을 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볼 수는 없어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신실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환상으로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영적 싸움으로 오는 것이 지연되자 도움을 위해서 다른 천사가 동원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요.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격려를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 순례자의 마지막에 주인공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천국 문에 도달했는데 비로소 그때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 곁에 계심을 저희들이 기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말로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숱하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또 평안한 걸음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얼마 전 신문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시키는 메뉴가 아무거나라고 합니다. 뭘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식당 주인이 저희 집 메뉴에는 아무거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최인철 교수에 하면은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구인가는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아무거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직업도 아무 것이나, 심지어 만나는 사람도 아무나 만나며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을 전문적인 용어로 캐세라 세라라고 부릅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뭐가 되든 상관없다, 그런 자세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애매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을 바로 해야지 삶의 방향도 올바르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또 그 선택을 내릴 때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팩터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도했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움직였던 절대적 가치, 결론부터 소개해드리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자신의 유익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편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 선택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는 이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우리 앞부분인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non issue였습니다.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 케이스를 윤리학에서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 가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것, 이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은 선악을 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죠. 이와 같이 중립적인 가치가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을 행하는 문맥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아디아포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빼내어서 투기용으로 집을 산다면, 요즘 한국에 손이 보는 그런 케이스죠. 이것은 사회악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중립적 가치이지만 그러나 만일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다면 이건 탈취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캐딜락을 50불에 판다는 광고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캐딜락은 꿈의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차였습니다. 일반 다른 차의 가격이 1,000불이라고 한다면 캐딜락은 5,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캐딜락을 50불에 내놓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을 잘못 붙인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광고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실제로 50불에 캐딜락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실은 어떤 회장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회사는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구에게 주고 다 적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캐딜락은 그것을 팔아서 그 전액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 몰래 여자를 둔 것도 화가 날 지경인데 캐딜락 판 것까지 전액을 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헐값인 50불에 팔아서 여자친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여자분들의 계산법이에요. 여자분들에게는 객관적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선과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좋게 보면 선입니다, 악하게 보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절대 가치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세상의 유행 따라 흘러간다든가 세상 따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uncompromise 해야 될 value,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 이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품었던 절대 가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도 포기할 용의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다 참을 용의가 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최고 가치고 절대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이것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형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대 가치가 분명해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른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가치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post modern 시대, no absolute,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치를 선택하고 복음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질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세 단어를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가 확정이란 단어, assurance입니다. 두 번째가 양보라고 하는 단어, concession. 그리고 세 번째가 전망이란 단어, perspective.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품게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면 소명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assurance, 이것이 분명해야지 바른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니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보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삶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한 이슈가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반대자들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던, 어쩌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포슬십,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사도직을 갖게 되냐는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주님 따라다니며 말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두 가지 근거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디펜드하는 첫 번째 근거가 우리 주 예수를 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본 자라야 돼요. 예수를 만난 자가 되어야만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이 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상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도는 구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같이 가던 자들도 함께 목격했던, 이것은 객관적인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사도가 되려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사역의 열매가 있어야지 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 사역의 열매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하면 너희를,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왈고 왈부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직을 씰한, 푸르분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3절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게 변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유명한 연구가 아폴로제틱스, 변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디펜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디펜드하는 것을 아폴로제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를 보게 되면 오늘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my defense.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나의 디펜스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입증을 해주었고 또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자체가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This is my defens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디펜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뽑아주어서 사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 divine origin,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확증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 위한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 확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함부로 굴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여 행복자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 같은 건강한 자아선포가 있어야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디펜스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증할 때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찬양들을 불렀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Lord I need you라고 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매 시간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오직 하나뿐인 나의 defense. 오직 한 분뿐인 나의 의. Oh God, how I need you. 하나님 얼마나 당신이 필요하신 분인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한 분,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디펜스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돕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때는 도왔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나를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따라 살게 되면, 주어진 여건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나를 가로막아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여러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대화된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절대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려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위한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Concession.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 정당성을 좀 길게, 장황하게,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역자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반문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역자인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먹지 않고도 사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때려도 아프지 않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도 때리면 아픕니다. 상처받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오래 있고 뭐 오랜 기간 또 있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전도하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게바도 베드로도 아마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같이 다닙니다. 자기 부인도 같이 가고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도 같이 다닙니다. 그때에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족들과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지원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밝힌 것입니다.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신 대로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텐트 메이킹,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아서 살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 유산이 없었잖아요. 할당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역자들에 대한 생활비는 교회가 제공했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돈 밝힌다, 물질 밝힌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바울은 절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와 같이 사리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세요? 그 봐라, 당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니까 공개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비판이죠. 선한 일을 하고 헌신된 사역을 하면 좀 그걸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오해하고 국회에서 따프게 만드는 경우. 물론 요즘 한국에 보게 되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도 지금 문제가 되는 한 목사님 보니까 뭐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아가신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모든 목회자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신다면 그건 too much.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은 몇 분 안 돼요. 진짜 몇 분 안 돼요.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예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다 힘들게 샀어요. 본인의 생활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 전거자로서 얼마든지 클레임할 것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일반 사람들의 예를 또한 소개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의 케이스, 군인의 경우. 혹시 군대 간 사람들이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잡수시고 옷 해입고 그런 군인 보셨어요? 군대에 가면 국가가 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농부의 경우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본인이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인 경우에 양을 길렀으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고 누린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8절 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예까지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보통 때는 소를 입에 망을 씌우지 이게 쉬워서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이 망을 씌운다는 것은 멋절, 이 소의 입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곡식을 떨 때는, 추수기가 와서 곡식을 밟고 떨 때는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떨면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에게도, 곡식을 떠는 소마저도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떠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절대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하게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인설팅하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상대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나님 위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데 있어서는 참 약해요. 인색해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절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에도 필요한 것이 포기예요. 복음을 위해 바로 살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참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면 이 가치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뷰가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바른 뷰가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밭을 가는 사람, 곡식을 떠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 hope of sharing harvest. 추수에서 얻게 될 그 자신의 몫을 나누어 가질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좀 덜 와닿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절금의 상징이 뭐냐고 하면 추수가 끝났을 때 추수한 사람들이 할비스트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을 탈취했을 때에 탈취물들을 나누어 갖는 기쁨.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극대치의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절금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절금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절금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의 절금을 흑암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큰 빛으로 나와서 광명을 얻게 되는 절금을 추수할 때의 절금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절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추수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큰 가치요, 굉장한 절거움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최대 차원의 절거움이 추수의 몫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싶어 하세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때 추수했을 때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전망을 소망으로 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은 신령한 것인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될 생명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초월한 모든 즐거움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신령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통해 거두게 될 생명의 열매를 가졌을 때 주어질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전망에 대한 바른 비유가 필요해요. 왜 돈을 버냐?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 버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맺게 될 결실과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따라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신령한 열매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추천 도서 중에 그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No Easy Jesus라고 하는 책. 저희 교회 한 교구가 이 책 전체를 구독해서 읽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 책의 주제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쉽게 살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에서는 맺을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제이슨 미첼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쉬운 삶은 바쁘긴 하지만 지루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많은 걸 해요. 분주해요. 하루 뭐 수십 시간씩 뛰고 일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바쁘긴 한데 지루해요. 왜냐하니까 진짜 맺어야 될 기쁨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무함의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가져도 여러분의 그 투자가 참된 가치와 연결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결해야 될 참된 가치, 절대적 가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에게 커넥트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전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맺게 될 열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이 각각의 은을 가지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엄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BBN의 8개 언어 사역을 통해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BBN 사역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 한 번 더 BBN 사역에 물질 후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BBN 사역에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BBN 사역에 물질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배현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받은 자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자유를 나누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피곤한 시간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피곤한 시간이에요. 저도 많이 이렇게 들어봐서 알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찍 끝내서 또 좀 주무시다가 다음 강의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들으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시간에서 왔어요. 미시간 대학이라는 애나브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95년도에 가서 제가 그때가 31살이었고, 32살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정도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3분의 1은 싱글 학생들, 3분의 1은 결혼한 학생들,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 분들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주민들, 이렇게 되는데,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이 정도 돼요. 그리고 1년에 3분의 1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까지는 제가 거의 매주일 울어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제가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20년을 했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은 애기 둘, 뭐 셋 이렇게 놓고 이제 다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 지역에서 제가 왔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한국으로 가거나 타주로 갔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 제목들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 교회 이제 표어는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고 제자 되어 제자 삼자. 그리고 또 다른 별명 같은 표어는 come and go,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그 곳이 제 지역적인 특성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제 Transformed Transformer인데, 이게 저희 금요일마다 청년 집회할 때 청년들이 항상 하는 구호가 있어요. 좀 촌스럽지만 저희는 구호를 외쳐요.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 그럼 회장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히스토리 메이커하고, 그다음에 Transform Transformer 그러면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Transformation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평생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제가 가는 곳이 이제 YMCA라는 곳이에요. 그 맨 꼭대기층에 가면 이제 트랙이 있어요. 근데 그 YMCA는 이렇게 요일 따라서 이게 트랙을 이렇게도 돌았다가 또 이렇게도 돌았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 따라 제가 이제 저는 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는 딱 이렇게 가면 이제 대충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날 따라 몸이 조금은 안 좋아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도는 대로 한 10명 정도 걷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방향 따라서. 저도 그냥 그렇게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1시간 정도 걷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딱 걷고, 걷는 동안 이제 먼저 왔던 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먼저 가고 그러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걷게 됐어요. 저 혼자 걷게 됐는데, 걷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오는데 저는 이렇게 걷는데 한 두세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걷더라고요.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진리 앞에서는 제가 또 타협을 못하는 또 그런 입장이라서 내성적이라도 우리 진리를 믿는 입장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걷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까 해서 제가 가서 딱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가 이걸 보라고 표시를 딱 보라고. 그러니까 그 표시가 제가 잘못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좀 깨달은 것이 그 몸이 약간 제가 안 좋으니까 전 그냥 다른 10명의 이미 돌았던 사람들 따라서 제가 돌았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사람들도 아마 그분들은 초신자였던지 다 그냥 누구 한 사람이 그래도 오니까 그냥 그래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 돌았던 거예요. 도는데 다 간 다음에 저도 계속 그렇게 혼자 돌았죠. 그런데 제대로 돈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뭐라는 건 당신들이 잘못 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참 깨달은 것이 다수가 어떤 방향을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때까지 왔다고 해서 내가 아니 잘못 가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그 점검, 돌아보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기였으니까 그 정도죠. 만약에 어떤 삶의 어떤 방향에 관한 거였다면은 그거는 나중에는 그 엄청난 그 결과가 어려움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듯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를 합니다. 효과성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ffectiveness고 효율성이라면 efficiency죠. efficiency. 굳이 영어로 좀 더 풀어 쓴다면은 효과성이라는 것은 right things to do 이렇게 얘기. right things.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건 things to do righ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효과성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죠. 효율성이라는 건 속도를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효과가 중요합니까? 효율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여기가 지금 시카고잖아요. 여기서 LA를 가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막 열심히 달린다. 그럼 달린 만큼 손해예요. LA를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우선순위로 먼저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향에 대한 그 점검을 항상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렇지만 한 민족이 아니면은 한 나라가 그렇게 나간다면은 또 아니면은 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힘들어서 바꿔야 되고 그렇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세상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그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그 방향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리플렉션이 없으면은 이거는 방향에 대한 잘못됐다는 걸 깨닫다면 그 순간 바꿔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속된 더 가면 갈수록 그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 있으면서 그 좀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네트워킹 따라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주 뭐 성격이 강한 성격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의 관점을 생각할 때 이 방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점검이 했을 때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건 변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혁에 의해서 실은 적어도 그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옹달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 병이었어요. 저 파킨슨 병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본인은 이렇게 딱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한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은 그냥 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 간 만큼 손해고 돌아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가고 있는데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책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세속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프로디우사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아, 요새 나오는 드라마,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듀사 7회에 데미안의 책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뭐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깨는 아픔이 있어야지 세상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안주해버리면 이제 썩어 죽는 거죠. 이런 그 우리 삶에 대한 깨는, 내지는 깨고 나오는 이 부분이 있을 때 실은 세상은 바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깨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하나는 실은 이거예요. 이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물음표를 던지는 거.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그 뭐 달리 영어로 얘기한다면 question mark죠.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임스 로드라는 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가졌던 그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공식적인 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공식적인 게 어떤가 하면은 질문을 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세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성경은 한 구절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잠언 29장 18절인데 잠언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죠?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32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은 잠언은 본론이 29장에서 끝나요. 30장은 이제 아굴의 기도고 31장은 르메엘 왕의 어떤 뭐 잠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록과 같은 것인데 실은 뭐 연결은 되죠. 그러나 잠언의 본론의 결론은 잠언 29장이라고요. 29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잠언 예를 들어서 아 오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6장 딱 읽으면 뭐가 나와요? 뭐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로 가서 그다음에 뭐 7장 딱 읽으면은 그 나오잖아요. 뭐 싸우는 여자하고 사는 혼자 천막에 사는 게 낫다. 그러면 남편들은 막 이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말아 뭐 이렇게 나가죠. 근데 잠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잠언을 윤리책으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작심삼일의 결단서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약하게 대하거나 라이트하게 대하면 성경도 우리를 라이트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잠언,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잠언은 1장부터 보셔야 돼요. 1장부터 보시면 잠언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지혜와 지식, 즉,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하고 알려고 하고 궁구하는 그것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맥락에서 잠언을 보면은 아 어떻게 하면 안 게으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란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나에게 싸우지 않고 바가지를 긁지 않고 내가 집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잠언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갔을 때 마지막 잠언 29장, 그러니까 본론의 결론이라고 해서 29장 18절이 실은 그 어떤 한 매듭을 짓는 구절이거든요. 혹시 성경에 계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랬는데 우리가 뭐 영어 성경 이렇게 있으신 분 보시면 알지만 묵시라는 말을 뭘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비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전이라는 말이 뭐죠? 라틴어로 비시오,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 보는을 본다는 것. 그래서 본다는 거를 뭘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는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아니면은 세상을 바꾸는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를 보는 그 세상을 보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이거는 고단 구절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좀 쉽게 성경을 보면은 아 묵시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걸 의미하는 율법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과 말씀을 봤을 때 갖게 되는 그 우리의 그 리플렉션 돌아보면 뭡니까? 세상은 지금 결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갈등 구조라는 거예요. 갈등 구조.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되 제대로 질문을 던지려면은 그 질문을 던지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그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기준이 말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지금 공부를 다 하시고 또 뭐 여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시는데 세상에 변치 않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뭘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다 찾아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변치 않는 진정한 것. 진정한 것이라는 건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프리덤, 프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라면은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뭐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비교의식과 갈등과 뭐 아니면 우울증과 교만함과 낙담함과 좌절함과 게으름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는 또 뭐죠? Freedom for.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그 진리는 우리 속에 진짜 자유를 주는데 어떤 자유를 줍니까? 남이 아무 데도 안 보는데도 나 혼자 예배 다 끝나고 교회에서 혼자 쓰레기를 짓고 갈 수 있는 자유. Freedom for serving. Freedom for sharing.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자유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에게 밥을 기쁨으로 사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요. 그 자유가 지금 세상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자유가 세상에 어느 종교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그거는 고급 그 기층민,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죠. 다음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가장 낮은 단계 있지만 열심히 그냥 살면 다음 세상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역사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쌓아 올린 고도의 아주 지배 전략 이데올로기예요. 불교는 뭐죠? 인간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 있죠. 우리가 삶을 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랬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자체를 그냥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인생은 고다.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정말 편해져요. 그렇지만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고도의,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자기중심적인. 물론 그게 이제 뭐 방생도 하고 뭐 자비도 베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자비 베푸는 것 속에 죽음 이후에 어떤 문제까지 아니면은 진정한 죄의 문제까지 실은 인생은 고다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지 해결은 아니죠. 뭐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뭐죠? 이슬람은 고도의 율법주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가 자살 폭탄을 하는 순간 너는 천국에 간다. 가장 좋은 뭐 곳으로. 그 고도의 그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는 진정한 의미의 서빙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그 프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될 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가지면은 여기서부터 그 출발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요. 트랜스포메이션 대신 뭐죠? 그냥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은 뭐죠? 아, 나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이대로 나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그걸로 내 인생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포메이션이죠. 근데 파킨슨 환자가 잘못 가는 길을 계속 그냥 자기는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나중에 종착역은 뭡니까? 죽을 때 되면 너무 결혼. 제가 아는 한 분은 너무나 평생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어쩌면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그 본심이 나오게 너무 막 그 괴로움이 불안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갈등이 없는가? 세상에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고 뭐 IS라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세상에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막힌 사람이죠. 코 막힌 사람이죠. 눈 막힌 사람이죠. 세상에 갈등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이 질문부터 해야지 세상에 포메이션이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을 때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까지 어려우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했을 때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해결, 이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결 받은 것을 트랜스포드. 그리고 해결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드 트랜스포머라는. 그래서 이 제임스 로드라는 분은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게 있어야 되고 볼 때 갖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기준을 같이 나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스포밍이 시작한다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 한번 우리의 삶을 이런 도식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리플렉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요번에 이제 강의하러 오신 이제 그 우종학 교수님 계세요. 근데 뭐 요즘 많이 컨트로버셜 하잖아요. 근데 창조과학은 제가 자랄 때는 너무나 과학으로 도움을 받아서 참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확립하는데 신앙을 빌드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역을 혹시 그것이 화석화된 아니면 그것이 이념화되어버린 그래서 그걸 도그마라 그러는데 도그마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디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참보다는 거기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연대가 이것이 absolutely true 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안 던지면요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되는 과학적인 이론들을 뒷받침했을 때는 퀘스천을 던져서 어느 순간이라도 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오픈넷을 가지면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그마가 되고 화석화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포메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 년 전에 기꺼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를 다녔거나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BBN 방송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한 분들께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ITL 전도 카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ITL 전도 카드를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죽은 영혼들이 BBN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며 또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지금 즉시 BBN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앗수르의 1차, 2차 공격에서 유다를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앗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날을 15년 더하실 것이요 내가 너와 이성을 앗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 18장, 19장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어. 우리는 18장에서 앗수르왕 산헤립이 조공을 요구해서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꺼내고 그래도 금이 모자라서 성전 벽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앗수르 왕에게 보냈는데 여기는 다시 성전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법의 상자일까요? 오늘 보시면 13절에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보물의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에서 일부 역사는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신학적 편집의 역사가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20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20장 12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이, 이 두 번의 그때는 18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앗수르 침략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히스기야 역사 말년에 편집하고 배치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정신, 그것은 기도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셨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도와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남겨놓은 겁니다. 먼저 20장 1절에 11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아시리아가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히스기야 통치 14년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은 그의 나이 40세예요. 그러므로 40세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한 도시로 하나님께 바쳤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다가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살려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는데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죽어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그가 2절에 보시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어느 한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르짖고 통곡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자기의 간절함과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절박함과 하나님만이 돕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심하게 통곡하니라. 그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와요.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가 궁중을 아직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경건한 삶의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리.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돼요. 물론 시한부 인생이지만 15년이 연장이 돼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 거냐 10도 뒤로 가게 해줄 거냐. 그러자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고. 이 10도 뒤로 가게 표징을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요청에 다시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기도하여 15년을 연장하고 해시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갑니다. 여러분 10도 뒤로 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이 된 것은 유다의 멸망이 15년 연장된 것과 똑같아요. 이 시계는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하스는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왕이었어요. 아하스의 시계는 멸망의 시계입니다. 아하스의 시계는 심판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뒤로 10도 간 거예요. 히스기야도 시한부 인생이고 유다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예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는 40세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 유다의 심판도 15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하게 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그네스 수녀가 그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녀가 인도의 그 지역에 있는 책임자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아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놀래서 네가 고아원을 세우려면 돈이 있냐? 그러자 주머니에서 펜이 3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 보이면서 이 돈으로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신부가 그 수녀에게 말합니다. 이 펜이 10원짜리 동전 3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그네스가 말합니다. 압니다. 이 동전 세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전 세 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아원은 세워지고 그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5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테레사 수녀라고 부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으십시오.
나의 캘커타를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날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만이 하나님의 예정까지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시고 당장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취소하게 만드는 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변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가져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자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했습니다. 기도로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기도로 하나님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기도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40편 2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제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북세미나를 했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쓰신 자녀의 인생의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기도의 울타리 책을 가지고 저희가 북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친구 그레이그 존스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간증이 아름다웠어요. 이분이 3남매를 키웠는데 막내가 아들이 그 자폐아입니다. 이 자폐아를 키우는 건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코너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이 부모는 삶이 멈춰버리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집안이 지옥처럼 고통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그 기도 서클에 대한 책자를 읽으시고 이분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클 메이커에서 기도의 원을 그리라는 책에서 반드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약속의 말씀이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 아들 코너를 위해서 매일 밤 아이가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기를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코너가 이 30개의 약속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고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아이는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밤에만 기도해줬는데 이제 코너는 아침에도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를 하면 따라서 코너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따라하던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코너가 길에서 놀다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소독약을 발라주니까 이 소독약이 너무 독하니까 애가 막 울면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애가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4절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엉엉 울면서 소독약 때문에 엉엉 울면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말씀으로 아이가 그 상황을 적용하는 걸 보고 부모가 놀래요. 아직까지 화장실을 못 갑니다. 8살이 됐는데도.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8살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게 해주십시오.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코너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울고 그걸 설명하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베터슨 목사도 울고 너무 과체중이 돼서 의사가 체중을 빼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폐아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외울 뿐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먹으면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채소를 많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애가 체중을 빼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발끈도 자기가 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아이가 신발끈을 매요.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부모가 대화를 하면 대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코너 그러면 코너 밥 먹어 그럼 밥 먹어 따라하는 게 전부였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부르면 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삶도 변화시키셔서 부모가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들의 인생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아들처럼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챔피언 클럽 개발 센터를 세워요.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다 무너지니까 클럽 개발 센터를 세우고 그 아이들 개발 센터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안학교까지 세워요. 기도를 통해서 자폐아 아들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모가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찾고 그들은 자기 아들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에 남은 생애를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도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1절까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기도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만도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세계는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721년에서 710년 동안에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있던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었는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 바벨론 왕을 그 왕좌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6년이 지나서 사르곤 왕이 죽고 BC 734년이 되었을 때 이 브로닥 발라단이 다시 바벨론 왕권을 되찾아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다시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바벨론 왕의 브루닥 발라단의 왕위를 다시 찬탈해버려요.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과 유다가 손을 잡고 반 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겠다는 바벨론의 야심에 히스기야가 손을 내민 거예요.
사절 다녀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습니다. EU에 탈퇴한 게 세계 정세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편지 칼럼니스트 조너던 프리들랜드는 그 칼럼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깨어났다고. EU의 한 국가였던 영국이 아니라 이제는 섬나라 영국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영국이 EU를 탈퇴한 게 세계 경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아무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 견해들이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 사절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벨론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와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무기 창고를 다 열어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왕인가를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두 개의 단어로 히스기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뺏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뺏기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네가 보여준 모든 게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보물과 금은 보석뿐 아니라 무기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아들들, 내 아들들도 전부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자기가 이런 실패를 겪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왕실의 내시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옛날에 히스기야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살아있을 때 저주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내 시대에 평안과 진실함이 있으면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놓치지 않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는가를 증언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교만해진 겁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고 바벨론의 환심을 사서 강대국 바벨로니아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와 더불어 전쟁을 통해서 뭔가 그가 원하는 것을 정치적인 성취를 원한 그 얻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부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27절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았다. 부와 영광이 흘러넘쳤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떼와 양떼와 가축떼를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부와 영광과 재산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부와 영광과 재산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30절에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가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의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수로예요. 히스기야 수로는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공격을 대비해서 그가 수로를 팠는데 수로의 기도가 길이가 540m입니다.
이게 땅속에 수로를 판 거예요. 양쪽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가운데에서 만나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측량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8개월 만에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여호와가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바벨론 사신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랬을 겁니다. 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했어요? 내가. 나인홀들 니버가 사람의 교만 중에 영적 교만이 정말 무섭다라는 수원의 한 교회가 교회 속에 10개 교회인가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학교 강당, 학교 건물을 교회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 개 교회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아이디어가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거기서 그거 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랬어요. 사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교회 제가 수원에서 교회 속에 교회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먼저 실험적으로 교회 속에 교회를 세워서 네 개의 담임 목사 세우고 네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했을 때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거꾸로 주일날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공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성공적으로 교회 속의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놀랄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칭찬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와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은 정말 다 내려놓고 사는데 어떤 부분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판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죠. 그의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바벨론에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시대에만 없으면 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나 스미스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을 1875년에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이 책이 1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요. 그리고 이 한나 스미스는 그 당시에 컨퍼런스에 아주 중요한 강사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사였어요. 하이어 라이프라는 그 컨퍼런스가 열릴 때 그녀가 주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결국에 교회에서 성추문을 일으키다가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큰딸도 결국에 어려서부터 이 큰딸이 계속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가 나중에는 유부남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났는데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가 남편과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요. 둘째 딸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에 빠져있다가 당시에 무신론자여 그 쾌락주의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하고 결혼한 사람이 둘째 딸입니다. 러셀 잘 아시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셋째는 아들인데 안티크리스찬 세력하고 휩싸여서 안티크리스찬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가장 앞장선 이론가여 실천가가 막내 아들입니다. 그녀에게 준 하나님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가시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뭐가 뒤엉켜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막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것, 어디서 막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바벨론 사절단에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질문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테스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번의 대답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물리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가!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다가 나가!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거기에 리드 패스터입니다. 상원의원에서 일하는 하급직 공무원 직원이 죽었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상원의원의 사무실로 쓰는 카우커스 룸을 상원의원들이 빌려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그 카우커스 룸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급직 직원이었던 이 여직원을 위해서 상원의원이 자기들 사무실을 내놓은 겁니다. 그녀가 14년 동안 상원의원 그 건물에서 한 일이 뭐냐면 우편물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을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승진했다 그러면 꽃다발과 기념 메달을 전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인턴들이 일하러 오면 어떻게 일해야 취직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인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적성에 맞게 일자리 일을 봐주고 그리고 어느 부서가 지금 인턴 직원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고 안내를 다 해준 거예요.

그녀는 정말 멋진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와서 나는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들이 와서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은 그에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발생할 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슬픔이 왜 내게 필요한가? 하지만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 같은 자극물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내부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빛나는 진주가 되지요. 성경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생의 빛나는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성공의 자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진정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벌과 정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용서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했는데,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진정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과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만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욱 영적으로 단단한 힘을 제공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삼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나무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자체도 성질이 단단하지만, 그러나 산 속에서 벌채된 그 나무는 암석이 치솟은 그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굴러 떨어지는 동안에 바위와 온갖 나무들과 부딪히면서 강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나무의 분자나 나무 결이 마침 이 바이올린 재료에 꼭 알맞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나무로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그게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힘든 삶을 선택했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을, 그것도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육체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찌들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인격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유혹이다. 이것 때문에 각가지 불행이 인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질병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수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밖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얻는다고 다 이와 같은 육체 욕망과 교만과 욕심이 주는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평안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태만함과 방종과 도피를 가져오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자유함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freedom은요, free from the temptations, all the sins.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모든 욕망과 욕심과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과 명예는 얻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분은 먼저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은 곧 용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오늘날 우리도 결국은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그 주님이 가셨던 용서의 길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는 언제적의 선지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태어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본문상으로 보면은 공의로우신 구원자여 그러나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정확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언제적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돌이키실 수 없는 신실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은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뉴질랜드에 헌신적인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선교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자기가 사역하는 어느 곳에 가서 성찬 예식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어느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잔을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잔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은 이웃의 족장의 추장이 바로 내 다음 사람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에 모든 시내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첫 만날 때 반드시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힘에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내가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갔었는데 문득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예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보다 더 큰 나의 원수가 있을까요? 그 때문에 나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온갖 불편함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며 아버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그의 용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능히 우리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초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서 갑자기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강가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누군가 그들을 강간한 후에 죽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경찰들이 막 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해서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지 못해갖고는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DNA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를 결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죽거나 사라진 사람들의 수가 무려 4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48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명백한 증거도 있고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는데 그 죄인의, 그 죄수의, 그 범인의 그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여전히 바위같이 굳은 모습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울분이 터지죠. 그런데 그때의 판사가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그들의 생각을 말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그 중에 백발의 신사 한 분이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어렵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남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위같이 아주 차갑고 무섭게만 보였던 그 살인마가 그냥 자리에 털부덕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것이지요. 물론 그는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벌과 정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용서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용서를 위한 길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했던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은 이렇게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심으로 사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환호와 찬송을 겨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일 때문에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위해 하게 하신 환호와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의 마음에 가장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을 하듯이 남의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더 행복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맺힌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래서 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사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를 정죄만 하시고 죽이시고 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도 짓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가 역시 또 지금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짓는 죄까지도 다 예수의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들도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환호하고 칭찬하는 것이지 남의 죄를 지적할 때 환호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공작을 통해서 매장시키는 일에만 사용되게 한다면 우리 여기 주의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죄를 지적받은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가 사회적으로 횡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는 감동스러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만일 우리의 입술이 사회를 파괴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만 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5세의 젊은 목사님이 노루사냥을 갔는데 사람을 쏴서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노루인 줄 알고 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죠.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이 총을 쏴갖고 죽였어요. 목사님이 목회나 할 것이지 사냥은 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이제 목회직을 사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빨리 나가라! 언론들도 들끓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총을 들고 이런 일, 웃긴 얘기죠. 만약 누구를 쐈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수라장 되겠죠. 한세영이 빨리 나가라 그러겠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풀어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전부가 다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너무 큰 은혜로 크게 부흥을 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라면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달라스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세계 침례교 총재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용서에도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또한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셋째, 그 용서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치욕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왜냐, 환송하고 환영하고 막 찬송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붙들려갖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환호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 막 환호하다가도 막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에 환호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에 환호하고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는 여기 없습니다. 절간으로 가세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러나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악한 무리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이와 같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절망이 아닌 소망의 길이었죠. 저주가 아닌 영원한 축복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진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그럼에도 그것은 진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주할 일밖에 안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푼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해야 할까? 포기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죠. 용서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정말로 힘든 길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먼저는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엔 나를 바라보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힘들고, 또 나는 세상에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자비는 거짓 자비이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엄청난 포용적인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 용서를 위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나만을 희생시키고 나의 유익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씻지 못할 죄에 대한 나의 죄악까지도 내가 다 품고 짊어지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남의 허물을 내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이 시간도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은 델마라는 여제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를 포함해서 무려 4명이나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알고는 그에게 이런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바닷가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죠. 개가 파놓은 작은 구멍도 있고 사람들이 놀면서 파놓은 구멍들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구멍도 생기죠.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한번 파도가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구멍도 남아있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죠? 그로써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벨마가 큰 감격을 느꼈고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살면서 자기가 피해를 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용서는 그와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죄인의 상처받은 영혼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도 우리고 용서를 받은 것도 우리인데 치유를 받는 것도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로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카드가 이겁니다. 저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뽑기를 원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협의회 일을 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피조세계가 궁극적으로 겨냥해야 할, 목표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1장 3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결국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그러지 영광 돌릴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that's wrong!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것인 것을 믿는다면요. 그 무엇이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의 길을 걷는다면 능히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참으로 마땅히 남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삶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 맞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보면은 헝겊 조가리로 가리고 있는데 헝겊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괴로우셨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기색을 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잠잠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주님은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이웃을 용서하라.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쳐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밥 딜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고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편리한 대로 행한다. 그리고 회개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행하는 모습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0번째 시간.

0: 날이 아주 좋구만 이래. 오늘도 아주 복된 주일이 돼갔어.
1: 일찍 올라와 계셨구만 기래요.
0: 어서 오시라 장로님. 날이 아주 좋습니다.
1: 그렇구만요. 요사이 들어와서 주일이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날이 안 좋으면 성도들이 교회당에 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시니 교회당에 오는 성도들 마음도 화창하고 밝지 않겠습니까?
2: 어느 주일 아침, 장대연교회 별채에서 길선주 장로와 다른 장로가 주일 아침 화창하게 내리비치는 햇볕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 날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0: 어디 그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늘처럼 화창한 날이 좋다고는 하지만 때론 비가 와야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는 것 아닙니까?
1: 그건 그렇지요. 날마다 이렇게 날이 좋으면 아마 가뭄이 들고 말같디요.
0: 자, 올라갑시다.
3: 길선지를 비롯한 장대현 교회의 중직들은 일본의 계략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인 조선 사람이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일본의 매수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4: 아자, 어서들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오요. 고조 서두르라오.
5: 우리도 시방 날래 가고 있시요. 예배 시작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오요.
4: 니보라오 님자, 예배 시작 바로 전에 도착해서 모의가 돼갔네. 응? 안 미리미리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리시지 않겠어?
5: 어차피 주실 거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면 안 주시답니까?
4: 아이, 뭐이가 어드래?
5: 아닙니다. 내래 그냥 혼자 해본 말입니다. 그저 날래 가시자오요. 가만, 저건 독수해 아닙니까?
4: 뭘 그러는 기야?
5: 저기 좀 보시라요. 독새가 교회당 가는 길에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4: 그렇구만. 오늘 교회당에 가려고 하는 건가?
5: 설마 조자가

0: 거저, 다들 모였더랬디. 내 말 잘 들으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간 우리는 행동으로 교회에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디. 그간 말로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 말이야. 드디어 오늘 우리가 힘을 합쳐서리 교회당 놈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주자.
1: 잘 됐구만 그래. 그간 놈들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고 내 배가 많이 아팠더랬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빚을 갚아주게 되었구만 지네. 자, 날래 저들어 가죠.
2: 니브라우요. 이래도 되는 거지 모르겠구만 기래. 그래도 하늘 신당인데 저곳에서 죄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모르겠소.
1: 뭐야, 하늘 신당? 하늘 신당 같은 소리하고 있구만 기래. 저들이 믿는 신은 그런 짓 안 하니까니 염려하지 말라.
0: 내 오마니한테 저놈들은 더한 짓을 했어. 내 이 두 눈으로 그걸 똑바로 봤다 이 말이야. 내 이 원수를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니.
2: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네.
1: 뭐 하고 있는 거네. 독세, 날래 가자고 날래.
0: 자, 거저 님자들은 내가 시작을 하면은 이 몽둥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는 거야. 알겠지? 자, 가자.
3: 그래, 가자. 그래.

0: 뭐야? 그럼 오늘 드디어 일을 벌인다는 말인가?
1: 예. 지금 덕세와 그 일당들이 장대현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0: 오늘은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1: 이왕지성이 일을 치른다면 오늘같이 주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좋다고 합니다.
0: 그건 그렇지만은 교회당 놈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일도 못 치르고 붙들리는 것은 아닌가? 그 자들에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야.
1: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당 놈들이 폭력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주일날은 더더욱 그렇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저들이 압정을 써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그런 걱정일라 붙들어 매십시오.
2: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도들은 예배 순서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설교에 앞서 말씀이 봉독돼지고.
3: 이거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거저 당장 때려치지 못하래!
4: 아니,
3: 내 말이야! 내 말이!
4: 야, 니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유대인 선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이처럼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자신을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4: 제 23장.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성과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애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우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새기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참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승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5: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무리학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득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징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느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4: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굽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라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날을 우려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쏟아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5: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책찍이요 나귀에게는 차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입힌 토기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휼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에서 2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20장 2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많이 오해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조한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죄를 주님께 옮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권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단지 죄 용서를 선포하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어느 곳에도 우리는 사도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는 예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느 곳에나 이렇게 전도자로서 다녔던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독단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오직,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벌을 치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외상으로 간주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었을 때 누군가가 중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인류에게 허락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용서를 베푸는 유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자, 이제 20장 24절로 가보겠어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곳에 왜 도마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 본다면 아마도 고립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열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 흥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25절로 가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려면 자주 모여야 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도 중요한 영적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여러분 만져보았을까요? 물론 도마는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직접 그곳을 만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날 내가 오직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만질 수만 있다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죽음과 부활의 증거

있게끔 또 우리의 이성에 잘 이렇게 되게끔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장르로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좀 더 정확히 봐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자기는 구약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에 저는 그가 간음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정직한 의심을 갖는 자를 만나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도마가 했던 것보다 주 예수께 한 더 고상한 증거를 발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최고 절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의심쟁이 도마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어요? 자, 20장 29절로 가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못한다고 말을 했던 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9절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 특별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 후에도 역시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자료들을 선택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다른 복음서들에 의해 덮여지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지금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가보겠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이 21장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이 복음서를 쓴 후에 서론과 결론을 첨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봉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서 14절인데요.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였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봉사의 동기로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지성에서의 주로서의 주 예수를 보여주며 봉사에서 제외

얘는 환경의 다양성과 지식의 부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갈릴리 바닷가는 주님의 부활 전과 후의 사역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또 주님께도 아주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문제의 그런 제자들이 한 그룹을 지어 있었어요. 아주 열려하지만 실수자라고, 아주 열정적은 있었지만 또 마음이 따뜻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그러나 정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굉장한 의심쟁이죠. 질문이 많았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재치꾼 나다니엘이 있죠. 그 다음에 우르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두 명의 다른 제자도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봄으로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남으로부터 부는 신선한 바람이 해안 가까이에 잔물결에 이렇게 차 일으키면서 아주 좋은 그러한 풍경을 이루어내고 있었죠. 언덕 주변에는 초록으로 물든 그러한 들판이 있었고 아마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해안을 왔다 갔다 하며 바라보다가 아마 그런 가운데 에이 모르겠다, 난 고기나 잡을게,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스코트 박사는 이것은 전문가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까지 했으니까요. 고기 잡는 것에 이력이 났던 사람들인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낙담하는 것은 그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냥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이것은 갈릴리 바닷가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저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른 알아볼 수 없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들은 호수에서 떨어져 있었고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란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어려웠던 거라고요. 5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는 단어는 마치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요한 1서에 있는 아이들아와 같은 애칭, 그런 애칭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없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그분께 없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만일 고기를 잡았다면 상황은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기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며 또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들은 그분께 자랑을 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것은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틀림없이 물으실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잡았느냐? 땅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너는 했지? 라고 묻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그들처럼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요즘은 사람들이 편지를 잘 안 씁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편지를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잘 안 쓰다 보니까 편지라는 단어조차도 이제는 추억의 단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는가 하면 양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다 크고 들고 다녔죠. 이렇게 사각형 양으로 만든 거. 겨울에는 이제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그랬던 추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도시락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도시락은 이제는 추억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편지라는 단어도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니까 쓰는 일도 없고 또 손으로 쓴 편지 받는 일도 거의 없다 보니까 편지라는 단어 자체도 추억의 어떤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편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노래가 떠올랐는가 하면 어니언스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부른 편지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20, 30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이 노래를 다 알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썼다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우리 마음에 각인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는데 이 말은 누구라도 너희를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잠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힘줘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 사도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도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제일 서두에서 사도바울은 항상 뭘 강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사도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3절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제 이런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이 공격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많은 조항들 중에서도 특별히 뭘 강조했는가 하면 할례 받는 것.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편지를 쓴 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면 변질된 복음. 예,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복음이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증인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요 우리의 편지다. 그러한 뜻이죠. 추천서라는 말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는 말을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추천서라도 들고 다녀야 하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요 우리의 편지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너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편지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영어성경에 보면 ambassador, 대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이게 결국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분이 여수로 갑니다. 여수.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되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 감옥 속에서 이분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공산 분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 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은 결국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난 가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교회에 있다가 총살당해서 죽고 말지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섬기라는 거.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을 보면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야 정말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로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썼다고 그랬습니까? 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무엇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말하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Rebirth, 거듭남.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디에 썼는가 하면 마음판에 썼다 그랬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여러분 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시죠. 이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쳤다, 뭐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마음판에 예, 새겨주셨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도장으로 꽉 찍어주셨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언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조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뭘까요? 율법 조문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니까 율법 조문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꾼이다, 그 말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격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5절 말씀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만족이라는 말은 여기서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자격이라는 말을 써서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 누가 그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증인이고 우리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는 오늘 꼭 마음속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처신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항상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편지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편지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데 갈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저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지만 여러분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분 계시면 여러분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반대로 잘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영영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몇 가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연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기도는 믿는 자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 위해서 평생 다녔던 거예요. 뽀록이 나지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고 이게 사도계인들이었어요. 평생 우아하게 고상하게 종용받는 목사님, 종용받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모두가 칭찬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죄를 몰랐어요. 종교로 포장은 했지만 자기 죄를 몰랐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간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사도 100년 안에 다 헤어질 건데, 영원히 헤어질 건데, 있을 때 좀 잘해줍시다. 있을 때 잘해. 구애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왜 붙여줬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왜 붙여줬을까요? 우리의 죄를 아는 일에 가족만큼 우리의 죄를 잘 아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 모르시죠? 겉으로 보니까 뭐 목사님 뭐 이래 사치만 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암 안 걸리고는 아마 못 살걸요? 얼마나 대책 없이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뽀록 내기 위해서 가족을 붙여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에 허운석 선교사 그 말씀 하셨잖아요. 뽀록이 나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남편과 아내 안 하면 몰라요. 부모 자식이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다 뽀록 나져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더딥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 부활의 체험 이건 열매가 우리 안에 담겨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뽀록 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참 부끄럽고 황당스러운 일들이 터지는 일들은요. 이야, 이러함으로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이러함으로 이런 것도 뽀록 나야 돼요. 폰은 끄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한 시간 폰 못 끊을 것 같으면 이러다 오지 마십시오. 한 시간 폰 못 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사업해도 그것 때문에 한 시간 예배 참석해서 만약에 그 폰 한 시간 못 끊을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괜히 오늘 좋은 예로 사용되니까 내 이름 말 안 할게요. 잊어버리고 왔죠. 한 시간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시간 그거 못 끊겠어요? 뭐 잊어버리고 막 못 끊는 경우가 거의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나 중간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 만약에 한 시간 못 끊을 정도, 물론 한 시간 좀 더 걸릴 수 있다면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사업하세요. 그 한 시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본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이때 이럴 때 기회잖아요. 이럴 때.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이요.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 천년 만에 다윗이, 신은 2000년 만에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땅을 회복해 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회복을 기다리세요? 메시아가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주시기로 원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뭘 바라보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의 날.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부활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날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평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복음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요? 보세요. 부활하고 나면 다시 뭐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사람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 여기서는 좀 표현을 달아죠. 모세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희한하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뭐요? 살아있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는 자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약속 밖에 사람도 살아있는 자예요. 이 참 관계가 이상한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시는데 하니 그러니까 서기관 중 어떤 사람 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부활의 이야기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서기관 어떤 사람은 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물을 수 없어요. 서기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아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이걸 제가 언약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는 그 사람 지금 어때요? 죽은 자예요? 살아 자예요? 살아있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어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자 그러면 언약 밖에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나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언약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자예요. 그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거고 죽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사서에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자. 그럼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로 살아있어요? 죽고 있어요? 생명 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었는 거예요. 심판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요? 죽은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부활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출애굽 3장 6절 그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로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무슨 해가 없어요? 둘째 사망에 해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아까 이미 앞에서 보았죠? 살아난 자는 다시 뭐가 없다고요? 죽을 수가 없다. 누가 보면 20장에 봤잖아요. 살아난 자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제는 모든 희망이 끝난 곳이 지옥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이 영원토록 살아보세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예? 경쟁하고 생명 없이 사는 이 세상적인 삶이 영원히 계속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고통 없어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다고 그랬어요? 모든 희망은 끝났다. 모든 희망은 끝났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게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복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아들에게 그 근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네. 이건 언제 계세요? 부활의 때에. 부활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 위해서 평생 다녔던 거예요. 뽀록이 나지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고 이게 사도계인들이었어요. 평생 우아하게 고상하게 종력맞는 목사님, 종력맞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모두가 칭찬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죄를 몰랐어요. 종교로 포장을 했지만 자기 죄를 몰랐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는데 정말 존경받는 저 장로회나 큰 교회 존경받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들은 저 미국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물었죠. 권사님, 권사님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십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말씀드렸죠. 권사님,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권사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4년? 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어요. 왜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죄들이 뽀록나니까. 내 안에 자존심 무너지니까. 우아하고 멋있고 고상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럼 명절에 고향 갈 때 폼나게 가요? 쭈글스럽게 가요? 쭈글스럽게 간다는 말이 뭐 아실 거예요. 뭐 경상도 표준말로 아는 사람 아는 거니까. 폼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용돈 팍팍 주고 싶었어요. 천국은요. 그렇게 하면 못 가요. 천국은 자기 폼내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그 피로 덧 입고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의 생명이 당기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가정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좀 고쳐주시러 오십시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갔어요. 4일 지나서 갔어요. 4일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일 지나서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자면 뭐 일어나겠죠. 자는 게 아니라 뭐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빨리 뛰어나왔죠. 예수님 왜 사람 보냈는데 왜 빨리 안 와가지고 우리 아빠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평소에 사랑받던 가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늦게 왔다고, 자기 오빠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원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알아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못 믿었지만 누구를 믿어요? 마르다 마리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요. 자,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서 냄새가 나요. 4일 동안 지나서. 예수님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다니까요. 예수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부르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며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예수님이 나사로 되게 사랑했나 보다. 마르다 말에 되게 사랑했나 보다. 근데 나사로 죽어버렸으니까, 봐라, 예수도 죽어버린가 어쩔 수 없어서 우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울었어요?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사로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지금도 부르면 살아서 나온다. 근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인 줄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예수님 우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게 울 일이에요? 예수의 생명 안에 없는 것을 인하여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걸 마르다 마리아도 몰랐다. 그 사람마다 마르다 마리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오해해서 유대인들 말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며 그 죽었더니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오빠, 사랑 오빠, 가족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오빠 병들었는데 예수님 빨리 왔다면 병 안 들었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직도 뭘로 보여?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 우리 집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마르다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여러분들의 큰일이 닥치면 마르다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럼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돌로 옮기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 했나 하시니 또 이걸 가지고 믿으면 된다고 믿음 형통론 영광 보다 그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마르다 마리아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안식에 들어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단잠을 자는데 깨우면 신기해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신기해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 때문에 단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고 나오니까 나사로가 신이 지나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다시 죽어버렸어요. 나사로 말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 안에서 뭐다?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거 증거하고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보세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무리를 위하여 곧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죽어서 냄새 나는 자가 귀에 이거 뭐 달팽이 광에는 살아 있었을까요? 고막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부르니 수족을 벤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나사로만 불러낸 거예요. 모르셨어요 아직? 그냥 예수님 나오라 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나사로만 살려낸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이야, 진짜 명절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명절에 교통사고 나서요 갓길에 대놨다가 교통사고 출동한 사람, 그 보험사 출동한 사람인데 갓길에 대다 치어서 두 명 죽었다고 오늘 아침 뉴스 나왔어요. 명절에 고향 갔다 오다가 또는 고향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갓길에 돼 있었는데 뒤에 차고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죽은 자 가운데 진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지금 어디 들어가세요? 진짜 명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명절 안에 갔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반응 내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것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논정.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엿새 후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이미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내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열두 제자 다 안 보여주셨어요?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다 안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서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건 사도 요한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봤어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삐고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800년 전의 사람. 근데 모세는요 약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부활의 영광의 세계예요. 그 변화산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변화산이 잠시 무슨 세계로 바뀐 거예요? 무시 세계로 부활의 영광에서 잠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세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가 없어도 괜찮다? 초막이 없어도 괜찮다. 이 순간에 마누라 생각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애들 생각은요? 장모님이 지금 아파 있거든요. 저 밑에. 장모님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잊은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 이혼한 사람 그러면 어느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두 분 결혼한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첫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을 이들은 아직도 몸의 부활을 입지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영광을 잠시 보는 그 목격자 증인으로 참여한 것뿐이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 산 아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그건 천국에 가면 우리도 알아볼 거예요. 자, 저거 모세고 저거 베드로구나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혈육의 관계, 너는 전에 내 마누라였고 너는 내 남편이었고 너는 내 자식이고 그런 기억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돼요. 나면 안 돼요. 다른 차원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부활의 영광을 자기들은 아직 몸의 부활을 못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인으로 부른받아 거기서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습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우리는 초막 없어도 괜찮아요. 세 분에서 초막 치어들게. 예수께서 너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리.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 증거하고 사라져요? 예수님 증거 사라지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뭐요?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부활의 영광의 시기가 어떠하면 아직도 말하지 말라. 아직도 때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막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부활 안에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다는 것, 사람의 약속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사람 죽어도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영원히 죽기 아니라 우리는 안 죽어요.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은요,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는 거고, 그때 시간 공간이 끊어지는 거죠. 시간 공간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든지, 역사 속에 2000년, 뭐, 1000년 뒤에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 안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 일어날 때에, 홀련히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고, 그 놀라운 부활의 때가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현재의 형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과 생명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활의 그 영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뭐 했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마치 5분 뒤에 다 사라져요. 아직도 이거 안,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세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니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남을 사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이 부활의 세계를 잠시나마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듣는 중에도 우리는요, 야,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의 날, 부활의 때를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게 된다면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그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부활과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맛보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체험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당신의 삶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정함을 넘어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을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인격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주님을 당신의 삶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쫓지 않은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희 BBN은 바른 말씀과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론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시사 만화를 통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의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했죠. 그 목적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 엄마, 저 실직했어요.
2: 아니, 어떻게 된 일이니?
1: 대기업 조직에선 저와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다룰 줄 모르나 봐요.
2: 정말?
1: 제 말은 법인회사 조직체계는 그 누구도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회사를 보호하고 자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말을 가려서 해야만 해요.
2: 사람은 다 인생에 적응하며 살아야 해, 론.
1: 전 그거 정말 싫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대해요. 사람을 한 명의 인격으로 대해서가 아니고요. 아주 교활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거든요. 전 그런 게임에서 잘 해내지 못하고요.
2: 엄마 생각엔 네가 좀 더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론.
1: 아니요. 저 그 일 완전히 끝냈어요, 엄마. 캔자스 시티로 갈 거예요.
2: 왜 하필 캔자스 시티에?
1: 그곳에 신문 시사 만화 연합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신문사 시사 만화계에 들어갈 거예요.
0: 인생은 항상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길을 돌아가는 것과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론 휠러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제 인생의 그 시점에서 전 그 줄의 끝에도 채 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1년도 채 못 되어 찾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세 곳의 중요한 일자리를 잃은 것을 포함해서 잇따르는 좌절감으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자아와 제 꿈 그리고 시사 만화계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쨌든 저의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명백히 드러났답니다.
2: 여보, 당신 이거 봤어요?
3: 아니, 그게 뭔데?
2: 우리 론이 교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 내가 예배 시간에 아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연필과 종이를 줬더니 글쎄. 아유, 얘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3: 아, 귀엽네.
2: 론 나이치고 아주 잘한 거죠. 우리 론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3남매 중 막내 아들이었고 우리 가족은 제가 6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할 때까지 줄곧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미술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2: 로니, 이리 좀 와봐라. 네 그림이 신문에 실렸어. 보이니?
1: 멋진데요?
2: 여기 기사에 네가 우주를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철사 조각 작품에 대해 써 있는 거. 이것 좀 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 기사를 오려서 보관해 놓을게. 네 또래 남자 아이들 중에 자기 작품을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 걸 수 있는 아이는 흔치 않아. 너희 학교나 네 친구들에게도 아주 영예스러운 일일 거야.
1: 그렇게 인정받는 일은 제 삶에서 자부심을 더 높이 올려줬죠. 아버지는 풍자 만화를 향한 저의 열망을 결코 이해하지는 못하시는 듯 보여도 늘 저를 격려해 주셨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림 혹은 조각 그 어떤 것을 그리든 상관없이 저의 미술 작품에 큰 감동을 받으셨죠. 우린 제 나이 13살 때까지 항상 교회에 갔습니다.
2: 오늘 아침에는 교회 안 갈 거야, 로니.
1: 안 가다뇨?
3: 다시는 그 교회에 안 가기로 했어.
1: 왜요, 아빠?
2: 교회가 분열된 이후로 그곳이 별로 편치가 않기 때문이지. 일부 사람들이 목사님을 공정하게 대해드리지 않았거든.
1: 그럼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도 안 갈 거예요?
2: 우린 위선자가 되어 특별 절기에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가 않아.
3: 종교란 내면에 있는 거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굳이 교회에 갈 필요는 없어.
1: 전 교회 가는 걸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미술적 재능, 곧 제 자신을 더 숭배했기 때문이죠. 16살 땐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 집에 전화를 걸 용기를 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죠. 그리고 그 아이를 정식 발렌타인데이 댄스 파티에 초대했죠.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제가 여자아이를 사귀기에는 너무 어리며 파티 후 저녁 식사에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구려 햄버거 가게로 그녀를 데리고 갔죠. 다음날 학교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4: 로는 스크루지 영감이야. 쟁글쎄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자기 여자친구를 햄버거 가게에 데리고 간대. 어떻게 된 거야 넌? 돈이 없었어? 아니면 원래 매너가 없는 애였니? 전혀 차이가 없잖아. 안 그래? 야, 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싸구려일 수가 있냐?
1: 전 아이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반 친구들이 딱 두 범주로 나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아이들, 혹은 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었죠. 중간 지대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축구팀 친구들, 미술팀 친구들, 이웃 친구들과 두뇌가 명석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5: 네가 수학 코스에서 1등했다는 소식 들었어?
1: 그래, 맞아, 아서.
5: 그럼 넌 어느 대학에 갈 거야, 론?
1: 네브래스카 대학.
5: 의대?
1: 아니.
5: 그럼 공대?
1: 아니, 보험 계리학. 난 수학이 정말 좋고 그건 좋은 직업이잖아.
5: 론, 너 너무 네 자신을 값싸게 파는 거 아니야? 목표를 크게 가져. 나처럼 아이비리그나 의대에 가.
1: 됐어. 난 B가 너무 약해서 의대는 안 돼. 그리고 공대는 너무 지루해.
5: 설마 장래 시사 만화가가 될 계획은 아니지? 응?
1: 만화가로 대성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5: 넌 마음먹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애야. 카라테를 배워, 론. 그걸 배우면 좀 더 경쟁적인 사람이 될 거야.
1: 난 차라리 축구가 더 좋은데. 그게 더 경쟁적이야.
5: 너도 알겠지만, 론, 우리는 우리 학교의 대부분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이잖아. 난 그저 음악이나 듣고 여자애들이나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애들이 불쌍해 보여.
1: 전 우리 학급에서 상위 10%에 드는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링컨시에 있는 네브래스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학년 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한 선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몇 번 성경 공부에 참석했죠.
6: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1: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6: 바로 그게 문제야.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봐. 거기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 너무 강하네요. 하지만 그 말엔 동의해요.
6: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뭐 기타 등등이라고 말씀하셨어.
1: 기타 등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6: 아니, 그냥 내가 한 말이야. 하지만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 생명에 관한 문제네요.
6: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1: 그와 동시에 저는 무신론자 영옥과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저에게 전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저의 창조적인 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세상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되돌아보도록 해주고 만화에 쓰는 코믹한 글을 쓰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교수는 말로써 하나님을 경멸했지만 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 그와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기를 중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6: 요즘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못 봐서 네가 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1: 전 잘 지내요. 그냥 좀 바빴어요. 그게 다예요. 뭐 축구 연습에 뭐 수업에.
6: 아, 예수님의 시선을 잃지 마. 그분은 네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위해 너를 창조하셨어. 나도 예전엔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죽었을지도 몰라. 예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어, 론. 그분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사실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 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6: 정말?
1: 네.
6: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네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 대학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곳이거든.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 예, 저도 알아요.
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 내일 수학시험이 있어서요.
6: 널 위해 기도할게, 론.
1: 전 예수님에 관해 대화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불편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축구가 훨씬 중요했고 대학 축구 프로그램은 저에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죠. 대학 3학년 무렵 얼굴에 난 여드름이 말끔히 사라졌고 전 남학생 클럽에 가입했으며 대학 생활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7: 야, 론. 야, 너 이제 안경 안 쓰네?
1: 범생이 같은 모습이 사라졌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7: 야,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 너 요즘도 여전히 만화 그리고 있는 것 같던데?
1: 맞아. 난 시사 만화가 너무 좋아.
7: 그럼 스태프 만화가로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넌 재능이 있잖아.
1: 그렇게 생각해?
7: 아이, 물론이지. 돈은 많지 않지만 일주일에 나흘, 오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돼. 그럼 여전히 넌 공부할 시간도 확보하고.
1: 예, 나 정말 만화 작업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2학기 때 학교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 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캠퍼스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강의실 칠판마다 누군가가 조 씨가 옵니다 라고 써놓았죠. 그래서 저는 그 글 끝에 한 만화적인 등장인물을 그려서 글을 올리는 글을 썼습니다. 무신론자였던 편집자는 그 한 컷짜리 만화를 매우 좋아했고 저에게 날마다 새로운 만화를 하나씩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렐프는 하루아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캠퍼스에 2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렐프라는 이름으로 저를 알게 되었답니다.
2: 그래. 레이프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도 그 친구와 함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니?
1: 파문을 일으키다 못해 거의 익살 지경이었어요, 엄마.
2: 무슨 일 있었어?
1: 전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아프리칸 미국인 축구 선수에 관한 시사 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신문사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지 뭐예요. 한 여학생은 저에게 소리를 다 질렀어요.
2: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1: 사과했죠. 하지만 정말 낙심됐어요.
2: 신중함은 언제나 필요한 거야. 아무리 유머라 할지라도.
1: 그들 중 한 명이 자기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제 유머 타입이 소수자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압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그들에 대해 어떤 것을 써야 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하지 말아요. 언제나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만 써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2: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구나.
1: 예,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전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전 너무도 순진해서 마음만 먹으면 시사 만화의 세계로 뛰어들고 제 만화의 주인공인 렐프를 들고 캔자스 시티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사만화는 괜찮지만 우리 캠퍼스 밖의 청중들을 감동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서 인생 경험을 더 쌓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밤 축구 연습을 마치고 친구들이 지역 선술집에서 여자들 몇 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8: 야, 너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빨간색 음료는 뭐냐? 꼭 펀치같이 보이는데?
9: 샹그리아라는 칵테일이야. 한번 마셔봐.
8: 뭐 술처럼 쓰진 않네. 나도 한잔 마실래?
9: 야, 드디어 네가 제트기에 탑승할 때가 됐구나, 론.
8: 이젠 21살이니까 합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돼.
1: 전 또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더 마셨습니다. 곧 저는 바보처럼 행동했죠. 제 친구들은 드디어 론 필러가 술에 취했다며 박장대소하며 좋아했습니다. 일단 한번 그 장벽이 무너지자 다른 장벽들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과 짧고도 의미 없이 시시덕거리는 것에서 마리화나 흡연에 이르기까지요.
7: 이 마리화나는 절대로 술보다 더 해로운 게 아니야.
1: 나한텐 해롭던데.
7: 응? 어째서? 분명 더 재밌는 만화를 그릴 수 있을 텐데.
1: 아니, 집중을 못하겠어. 지필을 하려면 집중이 필요한데 마리화나를 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에도 집중이 안 돼.
7: 하지만 네가 그리는 캐릭터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1: 나 요즘 자신감이 1인치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 더 이상은 무엇이 진리인지도 확신이 안 가.
7: 그렇다면 교회에 가봐.
1: 두어 번 가봤다. 그런데 교회 의자는 딱딱하고 음악은 지루해. 게다가 설교는 한마디 기억을 못하겠고. 요점이 뭔지.
7: 야, 넌 정말 만성적인 불평시구나.
1: 맞아. 그리고 렐프는 내 분신이야. 렐프의 아이디어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냐.
7: 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면이 있어.
1: 술이나 마약에 취하는 것도 내면의 텅 빈 느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랜 고등학교 친구 아서와 함께 레이니어 산 등반 훈련을 받았죠.
5: 네가 그 상을 받았구나, 론. 그럼 네가 그 남학생회에 했던 칭찬받을 만한 봉사 내용은 뭐였어?
8: 남학생의 임명부에 표지를 장식할 그림을 그려준 거지.
5: 그게 다야?
8: 난 그 상 받을 자격이 없어.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고 그 상은 렐프가 받은 거야.
5: 꼭 네 만화 기술이 다 달아난 것처럼 들리는구나.
8: 달아나 버리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그 기술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5: 다른 직업에 대한 전망은 있어?
8: 경영대학 학장님이 내 만화의 열렬한 팬이셔. 그분이 내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내 창의성을 강조하는 자기소개서까지도 써주셨는걸. 게다가 내 이력서와 자격증명서를 포춘지가 선정한 상위 500회사 중에서 100곳에 보내주기까지 하셨어.
5: 나 같으면 당장 심장수술을 하는 편을 택하겠어. 난 거대 기업체에선 일하고 싶은 체질이 아니라서.
8: 내가 시사 만화를 그릴 수 있는 한 어디서 일하게 되든 그건 문제가 안 돼.
1: 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로프와 아이젠 사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린 산과 맞붙어 싸우고는 1200피트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첫째 날 밤을 보냈답니다. 고도가 높아 저녁 식사를 만들 물을 끓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젤리로 된 음료를 마시고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잠을 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지만 다음날 우리는 강한 눈보라 때문에 정상에 갈 수 없었습니다.
8: 아버지, 저예요. 저희 산에서 내려왔어요.
10: 정상에 놀러 갔니?
8: 아니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요. 1200피트까지 올라간 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전 아니에요. 그들은 산을 정복하고 싶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3: 난 내 편이야, 럼. 그건 그렇고 경영대학 학장님이 전화하셨더라. 주요 기업체에서 너를 면접할 일정을 잡아놓으셨대. 이제 정말로 올라가야 할 산이 생겼구나.
8: 학장님의 영향과 저를 향한 기대 덕분에 법인 회사에 취직했지만 전 거대 회사의 조직 체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못 되어 저는 해고됐죠. 전 여전히 말이 화나를 하고 있었고 시험 삼아서 점성술 같은 신비주의 종교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좀 더 과대망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루하루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활동들로 채우고 계신가요?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는 증거는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증거입니다. 진화론의 생명의 역사에 따르면 공룡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발을 딛기 전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6일 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인간과 공룡이 동시에 이 지구상을 거느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진화론의 역사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의 화석이 공룡의 것과 같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자들은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과학 잡지에 기술된 거대한 화석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진화론 교과서들이 분명한 이 이유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층은 미국 동남부의 18인치 두께의 인산염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는 65%가 인산염인데 이는 죽은 동물들의 뼈들이 주성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축적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축적이 적어도 에버글레이드만큼이나 큽니다. 이 지층에서 진화론자들이 말하기를 서로 함께 살 수 없었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뼈들이 발견됩니다. 인간의 뼈들과 하드로그로스 뼈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세대들이 오리 부리를 가진 공룡들이 무리를 지어 이 지구상을 거니는 것을 보았을까? 성경에 따르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질학이 성경을 마침내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송 원칙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처음 세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이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늘 청취자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군인은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준비되고 응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그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3: 조용히 해.
4: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도시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어요. 기차에 올라탔는데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기차에서 내려 올바른 기차로 갈아탈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참된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여 자기 방법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너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동생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는 자기 방법대로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아벨의 혼과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갔지만 그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미래의 그날까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은 반항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서 성을 쌓았어요. 가인과 그의 아내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손자들이 처음으로 쇠로 된 도구와 악기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담이 처음 범죄한 이후 10세대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 대해 가슴 아픈 평가를 하셨어요.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3층으로 된 이 넓은 배는 길이가 축구장의 한 대 반 정도여서 모든 동물들 한 쌍씩과 속죄죄를 위한 동물들이 7쌍씩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방주에는 환기 구조와 커다란 문이 하나 있어야 했어요. 한 세기 동안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놀릴 뿐이었어요. 마침내 방주가 준비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양식을 채워넣었어요. 하나님은 동물, 파충류, 곤충과 새를 데려오셨어요.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수많은 칸에 자리를 잡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안전한 장소에 들어온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0: 성난 구름이 지구를 감쌌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은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재해였어요. 방주 안에서 보호받은 8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이 진리를 배우기는 너무 늦었어요. 지질학과 화석 기록들은 성경의 기록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하라에서 히말라야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과 산맥에서 바다 생물 화석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의 추도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일생 곧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세월을 묘사할 수 있는 적당한 단어를 찾으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좋았던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보다가 그분은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모녀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것과 또 어머니가 친절을 베풀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생을 잘 사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일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의 특징이 기억이 나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여러분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끄는 근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물질적 부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죠. 정치적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립니다. 상식도 사회 정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막무가내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 중에 총기 사건이 있습니다. 총기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는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직장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분노 때문에 총기를 난사하고 칼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것, 건강한 것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것에 붙들려 살게 되면 세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18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전체 시스템과 가치관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9.11 테러가 일어난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특집 기사로 이것을 다루면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증권회사에서 전산을 총괄하던 한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테러가 일어나던 그날 세계무역센터 110층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미나 도중에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건물에서 나와서 자기 사무실로 가던 도중에 여객기가 상동이 빌딩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 순간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불덩이가 쏟아지는 가운데 건물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허드슨강이 보이는 쪽을 향해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날 110층 세미나실에 있던 그의 동료 100여 명이 모두 희생을 당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그의 조카는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그분의 동네 사람들만 67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이분도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회사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큰 손실이요 큰 아픔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지난 35년 동안 오직 정권에 치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정권, 낮에도 정권,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정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침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위해 살고 정권에 의해 사는 정권에 이끌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 비로소 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권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돈보다도 귀한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비록 직장은 상실했지만 오히려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뭔가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참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만일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나 야망이 꽉 차 있다면 나의 마음 중심에 건강하지 못한 상처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지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은혜를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권리 포기에 대한 변정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그 자유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사도직의 특권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고 교회 지원을 받으며 사역을 할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만 했을까요? 바울을 나에게 미워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근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관통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의 삶을 새롭게 주도했고 바울을 통해 맺게 될 열매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 11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원래 자기 자신을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 상처를 입히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 am the worst of the sinners.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가장 나쁜 존재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상처를 입히고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음 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아무 자격이 되지 않고 정말 악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The grace of our Lord was poured out on me abundantly.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부어진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드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사도의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사도의 일도 할 수 없는 박해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고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위에 전심을 다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나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초월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존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리게 되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표준 국어 사전을 보았더니 이렇게 정의가 내려 있습니다. 남에게 굽힘이 없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고고하게 생각하는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걸 건드리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어요. 동물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 흰 족제비라고 합니다. 흰 족제비는 자기 털이 희기 때문에 이 자기 흰 털에 대한 그 자긍심이 대단한데 흰 털에 오물 한 방울만 튀겨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대요. 그래서 이 흰 족제비는 따로 사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똥물 한 바가지만 퍼가지고 나가면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흰 족제비.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바울이 maybe 이와 같은 차원의 인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 자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참 집안이 좋았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스스로 험잡을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self-righteousness가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자존심이 높고 강했던 사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았던 바울의 자존심을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 전거자가 사례를 받아야 될 근거를 소개하는 중에 성전에 섬기던 제사장의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겼던 재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부위, 가슴살은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먹고 어쨌든 간에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전가한 것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14절에 나오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거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living expense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두 개 가져가지 말아라. 그냥 딱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사실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배낭도 가져가지 않고 돈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도 마찬가지,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도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논리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물론 다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언급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아하, 바울이 사례비가 받고 싶구나.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저러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딴 건 몰라도 사례나 돈 가지고 머니플레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이 대목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1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모션이 좀 담겨져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서 받지 않아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물질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이미 사도 바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청년 결백하게 하나님 복음 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자아를 내려본 적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것마저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사가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강했던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허물허물한 존재가 돼서 이와 같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지 그 설명은 한 가지밖에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가장 내리고 싶지 않은 나의 자존심마저도 나의 체면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왜 분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다구쳤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 죄인 아니냐?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죄인 중 괴수 주제에 분해할 게 뭐가 있어? 매일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다스리며 이와 같은 자존심의 문제를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자존심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이등병은 가장 그 계급에 낮은 짝대기 하나. 이등병은 분노할 게 없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까라면 까고 이게 이등병의 숙명이에요. 근데 병장 정도 되면 달라진대요.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도 비교적 가정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늘 제 스스로 다짐하기를 나는 이등병이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라만 가고 쓰라면 쓰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이등병이 됨을 선포하게 되면 와이프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이런 상황에 오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이등병인 걸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성숙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인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저주받아도 괜찮을 사람인데 이런 주제에 나의 자존심, 나 자의 영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붙잡히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자존심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랑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습니다. 뭘 잘했으면 좀 칭찬받고 싶어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는데 이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득불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과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앙이란 뜻입니다. 혹은 징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화가 있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에스겔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악인에게 가서 공의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공의를 듣고 돌이키면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만일 너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너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게 되겠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위치에서 선포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것 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게 되면 부담이 생깁니다. 가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이지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고백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생색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업적 자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해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을 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조금 하면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선포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 사람에게 빚을 졌나요? 바울이 언제 야만인에게 빚을 진 적이 있나요? 바울은 한 번도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빚진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이 은혜는 이 사랑의 빚은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사실 바울은 이 빚 때문에 그 험악한 선교여행을 세 번씩이나 다녀왔어요. 이 빚 때문에 로마 감옥에 두 번씩이나 투옥을 당하고 이 빚 때문에 결국은 복음 위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와 같은 빚진 자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빚진 자식을 가진 사역자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길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발톤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2,000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2,000불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발톤이 묻기를, 그럼 담보물이라도 있느냐? 2,000불을 빌려줄 테니까 담보물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담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청년의 용기가 가상해서 이 발톤이 아무 담보 없이 그금 2,000불을 빌려주었대.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청년이 사업을 해서 그 빌려갔던 돈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 1930년대 같은데요.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디프레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망하고 파산을 하게 될 때 당연히 발톤의 회사도 큰 부채를 안고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발톤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옛날 청년이었던 스트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발톤이 진 모든 부채를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때 발톤이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빌려갔던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또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스트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만 당신에게 진 언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언덕이라는 것이 그레이스예요. 당신에게 줬던 돈은 제가 다 갚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언덕은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께 진 빚이 이런 빚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런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 이 은혜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그것으로 갚아지지가 않아요. 평생 갚고 갚고 또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은혜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했지만 내가 한 거 업적 가지고 껍적대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자존심을 넘어서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 한 걸음에서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보상도, 세상적인 보상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17절에서 바울은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리워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그 자의로, voluntarily 좋은 일을 했다면 상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자의로 아니하게 된다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상받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비록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oikonomia라는 단어, 보통 청지기직이라고 번역, stewardship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은 사실은 그 당시는 한 가정에 종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따로 보상을 주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종의 위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종을 위해서 누가 밥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아무도 차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차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상을 다 준비합니다. 자, 밥상을 준비한 후에 이 종들이 먼저 먹을 수가 있을까요? No way.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식사하시도록 다 대접해드리고 종들은 계속 그 옆에 서서 웨이톤 하는 것입니다. 서서 그들을 수종 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도 음식을 먹고 쉬는 것. 이게 그 당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종이 수고했다고 사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천국 청지기직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바랄 때가 많고 보상을 바랄 때가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바른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보상이나 그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은혜를 아는 건강한 사역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상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박수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적인 보상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번 박수가 영원한 박수는 아니에요. 박수가 야유로 변하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열매도 아름답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따라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은 상이 있어요. 그게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앞에서 상이 없다고 말을 한 후에 바울은 18절에서 내 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가 받게 될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한 상과 18절에서 말한 상은 다릅니다. 17절에서 말한 상이 인간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18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은 하늘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상이에요. 가끔 이게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을 기대하는 것은 좀 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을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장차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보화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속히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상이 나에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될 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자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은 받아야 돼요. 매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내가 받게 될 상은 복음의 열매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값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상은 바로 복음의 열매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거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에 세웠던 사람들을 바울은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고 평생을 이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을 것 다 받고 보상받을 것 다 받게 되면 나중에 받을 상이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셨을 때 박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을 갉아먹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받아야지, 내가 좀 손해본 게 있어야지 나중에 받을 게 있죠. 복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뺏기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도 받아봐야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받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칭찬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나면 주님 오실 때 남을 상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보건병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신 장기리 박사님, 이분은 서울 의대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사, 외과의사 중에서 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사후퇴 때 이제 월남을 하셨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사셨는데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결심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실제로 그분은 평생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200명의 환자를 본 적도 있고 환자가 돈을 내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수술비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을 못 내서 붙들린 사람은 야밤에 탈출하도 도와주기도 하는 이분이 바로 장기리 박사였어요. 한 분은 장기리 박사가 계시는데 추는 이광수 선생이 입원을 하셨어요. 나이차가 좀 납니다. 거의 아버지 볼 되는 나이가 이광수였는데요. 그때 이광수 선생과 이 장기리 박사가 치료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좋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가 쓴 사랑이라는 책에 그 안빈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안빈이 장기리 박사를 모델로 그렇게 쓴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광수 선생이 장기리 박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라고.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인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남들을 위해 베풀기만 했지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기리 박사는 평생 집 한 칸 갖지 아니한 채 병원 옥상에 24평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월남할 때 둘째 아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평생 혼자 계시다가 결국 크리스마스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임에 틀림없어. 이 말을 할 때마다 장기리 박사는 하늘을 가르치며 참된 영광은 저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100살을 넘긴 사람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식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당신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새롭게 작정하는 그 계획들, 그 마음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연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받은 자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연대가 이것이 absolutely true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안 던지면요,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되는 과학적인 이론들을 뒷받침했을 때는 퀘스천을 던져서 어느 순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오픈넷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그마가 되고 화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포메이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예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초점을 맞추세요? 예배를 드릴 때?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찬양팀에?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에? 아니면 그날 예배 전체 플로어에? 실은 여기에도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청중은 단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의식은 오늘 예배가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할 것인가, 찬양팀 얼마나 찬양을 잘 인도할 것인가, 성가대가 찬양대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실은 우리가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성도님들이 청중이 돼버립니다.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라면은 실은 성포가 아니라 청중들한테 무슨 뭐 15분 태도 뭐 강의하는 것처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될 영역은 실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 그러면 주말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과 썬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탄력을 보면 썬데이는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원래 성경적이에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주말 그러면 썬데이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죠. 그런데 썬데이, 즉 안식일, 즉 안식의 제대로 된 의미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우리가 그날 말씀의 그 예배 임재 능력을 갖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소진해가지고 겨우 가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문화는요, 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온톨로지. 존재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시계가 있고 시계를 보는 내 눈의 수정체에 맺힌 이미지를 보는 것. 그래서 수정체에 맺힌 이미지를 내 뇌신경이 봐가지고 레커그나이즈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 눈 중심이죠. 그런데 가렸어요. 가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시계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죠? 이피스티몰로지컬 어프로치예요. 인식론적인 어프로치예요. 근데 안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시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시계 중심의 사고관 온톨로지컬 어프로치예요. 존재론적인 어프로치예요. 중세까지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존재론적인 어프로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느냐를 봤죠. 그래서 중세까지는 뭐 신존재 증명하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어거스틴이든지 뭐 토마스 아퀴나스든지 다 신이 있다 없다는 아예 전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거는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이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중세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셀프 리플렉션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경험도 리플렉션 하게 되고 이러니까 분석도 하게 되고 체험도 하게 되고 논리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근대 철학의 출발을 한 사람 아는 사람 근대 철학의 출발 요새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다니는 그 제가 있는 그 미시간 대학에 대학교 1학년들이 철학이 교양 필수가 아니에요. 다 선택이에요. 근데 철학을 누가 듣겠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옛날에 어떤 거였죠? I am, therefore I think. 나는 존재한다. 존재라는 건 이미 그냥 기존의 사실이에요. God is existing. 존재한다. Who God is? 어떤 신이냐? 이게 문제였지.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막 생각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논리도 발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 리플렉션 한 걸 해야 된다. 해서 I think 그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중세까지의 존재론적인 접근과 근대 이후에 나온 인식론적인 접근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맹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에리투드가 있는데 그게 뭐죠? 뭐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여호와의 힘써 알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s reason together. Reasoning이라는 건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다가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중세시대 때 뭐 돈 넣으면 면제부 된다. 그리고 이 돈으로 뭐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 이후부터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공인화되고 국교화된 그때 이후부터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천년이 갔습니다. 천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리플렉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무려 천년이 갔어요. 그 결과 그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십자군 전쟁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잖아요. 중동 지역에 지금 뭐 터키라든지 선교하러 가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의 형상으로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거는 사탄적인 행동을 십자가를 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맹신의 엄청난 위험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멍난 복음, 내 원하는 대로, 찢어진 성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경험에 안 맞는 거 다 빼버리고 그런 것만, 남은 것만 믿는. 그러다 보니까 We believe God not as himself, as he is. 그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인본주의화 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갖는 약한 모습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던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중세 로만 카톨릭처럼 돼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인본주의화 된 기독교가 돼버려요. 요 두 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려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솔루션을 얘기하자면은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인식적 인식론적 존재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반드시 그래야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정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God in himself하고 God for us는 다르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God for us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God is more than that.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의 존재론의 근간, 이게 신앙이죠, 신앙.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영역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플러스 하나님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여기 이걸 했을 때는 기적도 인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식론적 존재론의 관점을 가질 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해야 될 대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한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타를 보면서, 코스타가 30년이란 말이에요. 30년이 됐는데 30년이니까 잘 됐다 좋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폴메이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삐딱하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코스타가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코스탄들이 돼야지 앞으로 30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질문들을 던지는, 지금 던진 우리들이 갖게 되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습들.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동성혼 문제. 정말 목숨 걸고 던져야 되겠죠. 그 제가 작년에 그 코바니 아시죠? 코바니. 그러니까 터키 적경 지역에 그 IS가 있었던. 그게 터키 쪽으로 제가 갔다 왔어요. 난민촌을 방문을 하고 왔는데 코바니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 터키로 넘어와서 난민촌에 있는. 가니까 현장은요 참혹해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되게 밝게 맞아줘요. 맞아줘서 막 차도 주고 막 이러는데 천막에서 한 네 가정이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막 밝게 해서 차도 주고 그래서 노래하라니까 막 노래하는데 어떤 자매가, 중학생 자매가 노래를 그 코바니에 관한 노래를 하다가 울더라고요. 그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는 아픔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있잖아요.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통일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질문들을 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삶에 대한 우리가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갖는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의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크리스찬들은요 리액티브 하면 안 됩니다. 리액티브라는 게 뭐죠? 누가 나한테 때렸으니까 나도 나한테 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리스판시브예요. 리스판스라는 어디서 나왔죠? 리스판시빌리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을 주는. 이게 포메이션은 답이 아닙니다. 포메이션은 리액션이에요. 리스판스는 리스판시빌리티, 세상을 향하여 답을 주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뭐 정말 이 강의 전에 한다면은 과연 성경이 진리냐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과 세상을 바라본데 세상에 대해서 성경 아닌 것을 바라보면 리액티브하게 되겠죠. 성경으로 나온다면은 책임감 있는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죠?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 근데 성경의 첫 번째 거는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2장. 1장, 2장은 타락전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첫 두 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에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면 마지막 성경이 두 장 전까지 구속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인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떼놓고 타락에서 구속으로 이것만 본다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것을 구원받는 것, 요거를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본다면은 구원이란 건 어떤 거죠? 창조를 회복하는 것.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하나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까지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의 완성까지 연결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라는 거죠. 이 프레임을 이해를 해야지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혁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이 변혁해야 될 삶의 영역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이 창조의 영역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타락 이전의 장이기 때문에. 타락 이전이라는 건 뭐죠?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관점에서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를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의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그 영역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변혁적인 삶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제 그 장면이 뭐죠? 창조잖아요. 창조. 1장에 창조잖아요. 창조인데 그 창조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뭐 며칠째 뭘 만들고 이런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뭐 그 무슨 종 뭐 이런 게 핵심인가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창세기 1장의 핵심은요. How가 아니라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Who 누가 창조했는가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우정학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저는 전적으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과학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설명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후 누가 창조했는가, 그것이 창조의 가장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째 창조라고 2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6일째 다음에 7일째가 나오잖아요. 7일째 사람을 만드는 6일째 다음에 7일째가 나오잖아요. 7일째 뭐 하죠? 안식을 하죠. 안식. 그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어요? 6일째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가 그 다음날이에요. 그럼 사람이 6일째 만들어져서 사람이 딱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이 행한 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되니까. 저녁부터니까. 사람의 가장 출발은요.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이 뭐죠? 안식이? 쉬는 거. 안식의 가장 그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진짜 안식을 못 누렸다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aloneness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창조의 가장 핵심은 안식이 안식. 안식은 다른 말은 오직 하나님과 alone with God.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하나님과만 있는 것. 이거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한 분의 청중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삶의 현장에서 타락한 이후에도 구속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 즉 이게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야 될, 적용해야 될 영역입니다. 왜? 이것이 원래 창조의 원칙이었고 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잠언을, 저는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5월, 6월 두 달 동안 잠언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나누면서 잠언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은 게으른 것이 없어져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잖아요. enthusiasm. 열정이잖아요. 근데 그 열정의 의미가 뭔가 하면 in plus enthusiasm이라는 게 enthusiasm. 그게 떼오스예요. 떼오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들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다음에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공부하기 싫은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길 찾으면 일주일 내내 난조에 들어 원형 복귀.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산 등성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 가야지 길이 보인다고요. 즉, 우리의 삶에 창조하신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계속해야 될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위켄드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죠. 너 계명을 지키니까 뭐 자기 계명을 다 지켰대요. 자기는 뭐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하고 심히 고민하여 돌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자기를 때까지 아이덴티파이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줄까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영역에서 상대적인 영역으로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권만 하지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첫 번째 인간에게 만들어진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저는 뭐 이민교회도 하고 뭐 유학생교회도 하고 목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너무 바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5시 반 새벽 기도하죠. 7시에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저녁에는 다 이제 그 저녁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밤 10시나 11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12시 정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바빠요. 그게 딱 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간 교회에서 지금까지 몸도 그래도 뭐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배도 덜 나오고 그렇게 덜 아프고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제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루에 딱 한 시간은 제가 정말 안식을 해요. 근데 안식을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폰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는 게 무슨 건가 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가졌던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지 그게 하나님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알버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곧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기야드 문하세가 등장하는데 문하세는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문하세 통치 기간에서 일어나요. 문하세가 55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 57년 반세기가 넘게 남유다의 종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 종교 암흑기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전시장이 문하세 통치 기간이 돼요. 이 문하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